0: 메도기 고르웨 카디 충충시 타니 수마치
1: 노트 놀람토 살고발 참참 지진 요베 지송 잠양 로드 라탄 체샤 나도 타 제주 투수 콘 참참토 양스주휴 가브리 튼지 지린타 가브리 존잡루가 양 가브리 노블링가 람타 노트 람 베진 람 냥체 람제규 참참친데 곰답지르 데네 제도된베 종지르 테레 체제제데 지제베유 냠수뇽구휴 제가라 졸람 쇼예연토 캄부 메도 랍드시바마세 자장래야 뉴구 서바비휴 나탄 산다 닌다 지린토 류종 치바 두구휴 제 제손 자면 로드 라기 존메명아 대다주바타 공기 로 뉴슈 라정콘 노드 람토

0: 디날이야 직 모적 직 집단체는 군자 기업이네 거리 도담선에 모적 군자 계약이 잘래나 이제 직 여러다 이네 집단체는 군자들이 개별 유료래 가슴이 지난가 비게 표제 당한 비게 좀 잡으러 와 근데 내 년도가 이 군자 기업이네 비게 표제 참에 잡으러 안 비게 따라다 마대 자자 지난가다 단다 주고 주디 있다고 지난 당한 지난 때여들 표제 당한 비게 친 잡으러 자자 템도 규가 윤금 민도나나 아니 지금 간에 윤구 민도 미디 코와 요래 다 지금 중 연도에 이 차례 디구간 친제 개난 유명 탑단라 기기제디 연도에 로미 바나를 사자 간에 중구도 다 니구 민도 너 어디 있다 그래 다 그래 다 뒤때 제 사자 뒤에 빼나 뒤롱 전에 대응 그 신이름 다 지금 중 강원에 도인 그 사들이 있나 뒤양요 때 대고 얼와 또 제 직 세고 안 뒤양요래야 지금 중 연도고 요래 뒤도 졸래 직수 다 가 지금 사과 개과 쪽으로 다 등산 사과 김 뉴 여말에 사과 집제 좀 먼저 교육분도 주고 내줘 갔나 맞다고 메시지 주는데 그걸 때 뒤팅자 사과 집 있는 요 말다 저어디 자 어디 뭐나 다구란 책을 다 뒤네 다구 저거 요 가봐 김네 가봐 날 제시에 툭냐 야마치니다 이제 이나 아니 사고 다가 뭐나 대세 다가야 직지 레고리아 년대게 오르다 보안 책으로 아니 비게야 도스 제제다 도스 제비인 스피기 팀주 년도글이야 담 밑인데 지기도 캐나나베 사공 그다 먼저 사공 사공 열어와 뒤로 있는 뒤로 사공 그 팀주 년도 열어봐 어 도스 제제 딜이야 아니 팀도 규범도 아니 그런서 도스 제제 디날이야 비게 샤진 뭐 열이 총조 진 뭐 열이 디게리야 진제 도스 질을 브로치 다 팀도 규범도 아니 팀도 규가 열어치스다 팀도 거봐 규규를 뺀 뒤로 있는 뒤로 비게 얌대 비게 고려 도덤서 어디네 고려 도덤 그 살에 강은 안 그랬다.
1: 머리질 게라 두서래다 돈주다 두서 카바죠디 제베데 미디 구역으로 개그민도 카바지엘링도 돈주 순절 카바죠디 제베데 야고르 지민도 게라 난가
0: 아니 총주디 콩 대응학동 한다 이게 민도가 그런 정학동 하동아
1: 로로 게로
0: 지딩학동 하동아 디 총주디 사공리아 팀제 년도 도가 어디를 가 저래 이게 러바지다 키나 총주 하고 그 미디 하고 그 카바한다 하고 그동아
1: 아니 얘도 중에 임벨한 티가 지벨한 게라 난이 신의 제민도래
0: 어 따뜻히 얘도 중에 비가 수도 딱 비가 들러 죽지지 신사로 와.
1: 너
0: 중간에 자로 줘야 뒤질려 줘다. 로직 십시 마찰이나 십시대 뒤질 장도 걸다. 탱무숨 십시 마찰이나 자로 혼자 뒤로 그래. 아니 둘로 니 그래. 아 둘로 니가 주도 단디 니 둘이 세미 니자 퍼 있는 니자도 탁 주자 가도 그래. 단 니자도 체린 캐나는 줘 용 그럽니다. 비가 아무런 연예대 줘 말 봐. 이네 니자도 가르스니 비게 모르다지 뒤치니디 모르 비게 단디 배주 치니디 지고 와. 제가 어디든지 강의 통인 거 제가 아주 뭐저 좀보다 모든 뉴욕스도 님님도 유난 템도 교고 그래 님님도 유난 교무통이 되는데 이나 아니 인지미지 다오지 날다 인지미지 템도 교토 비치고 그래
1: 러스킬라로
0: 어디 마체비 있는 개대 템도 교교교야 멤버체다 가고 싶지 견제 싶지 샤제 백켈니니 라고 담부 싶다 아니들 개 쉬울리니들 이나네 아니 견제 지제가 아주 슝고 방다리고 방다스 소래 방다 수제 아주고 내주 되면 아니 증관이야 수도 개변 증관이가 디켈링 그래 디 멤버 주고 말하니 주고야 이거 비스 티제 켈린 제 대 민그레스 티 카반더 때문에 디 뉴치단 요 말에 어또 수제 중국 방다리 공부디 팀로 방다리 어디 소화 돼 그래 어또 수제
1: 그래 아니 켈라 단다 모르지 디 제동아 팀도 교육이 제다 디 모르디 저 되게 모르 파주 제제 아니 파 고고지가 개날 티 중이사 안던지 저수 켈라 중이 던지저수 개가 쇼서 아니 뽑이 개나 단 차레벨
0: 어 차리
1: 러스
0: 다이네 비게 던디 비게 뭐라가 자로 단 두고 말다 머리 캐나 민그 바다 캐나게 진이 진이 숨가라 미대야 낙주 비기나 이거 티제 나 녀모랑다 디인스타 단데 미티데젤이야 비게 영아 비게 레마소 미티데지게 비게야 자로 단가 그냥 낙주 체이스 아니 미티 비게 뭐라 민디란디나 티 뭐라 유미 탑달라 기디란디나 티제 아 뭐라 낙주 체이 뭐라 자로 단야 레가 모두 유스케데 도와 자로 단 처음에 저거는 내주 퇴비는 아래 진로 인기 인스라 이게 티제 비기나 낙주 이게 티샤나 아니 미피기 비게야 자로 단 도그래 아 자로 단가르도 진내 모르대야 요니네 안다니 대야요 숨네 도교라 기대야요 신네 가르스네 도고 마디대야요 되게 구고래 어 도스리 지로를 담비네 딱 사 템도 가서 사자다 가 자로 담비네 도고 마디 니그민도 라스 인소드네 도교라 기기 쇼리니베 라샤스 인데잖아 아니 고리도 담솔 비게 야럽치 가진다 그래
1: 노스
0: 다 사실 날 때도 바스티 키스 그래
1: 노스
0: 길라 어 도스리
1: 로로
0: 토체나
2: 로 세임케나 수엘라
1: 로 세임케나 수엘라
0: 로 세임케나 수엘라 주된 자고
1: 도시 로
2: 남바바
0: 어 나가 아마
2: 담음시 초로친 자지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0: 레샤
2: 나바바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잡녜샤브지 저카투게
0: 딱다리 쇼링이 모차눔질루
2: 모저당고 마리 녀저처로리 팅사 모저만베가라 샤삭하고시도 퇴미눔촤라리 아 요쇼 틸레 나앙바바니 지주랑고 대제죠
0: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호 용지다
2: 그러바
0: 지주랑고나라 망스대비는 슝릉디 양세세 참음의 승비
2: 그러바
0: 마세 고유의 박소수야 용시라 조사
2: 그러바
0: 나가 아마 창부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제
0: 다체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남 봐봐
0: 야 나 아마
2: 계속 갱근 청부 디지체
0: 어어
2: 데니스
0: 니스메
2: 다조
0: 지베쿠유쿠양부탄쿠유라바조쳔부미오위치창메지코람망잠슝르야부유로게라고다니스온콩가탄다지자로콩키자네난조디게지모디나로슝
3: 아니 코랑디 캐디 추고디 비니벨라기 남제 즉 나기 쭉 모두 충제 담비네 코랑 라시비는 모두디 라스교디 라키디는 롱아 가다 라키디 베지미 다 차브르다 베토베 숲시 그래
0: 레세레세
3: 대어셔서들이 야가 다녀나 디 체제 라키디 텐지디 토스베면도 다우 충내세 교련이야 교육 당부들 렌제 남자 당부들 라키 알아야 여러봐 다 단데 라스교디 코랑 기르게 모두 단제 주기 멤버 송제 멤버 딘제 단제 다 다름 규야 모두 멤버 슈고 라스젬 추고 담비나 아니 롱아티 코랑 라키디 때 맵스제 롱아 코스나는 아니 시네 칼로엘라다 친제 토깁제 야 롭존제 규글링 규레
0: 롱아
3: 어디 개디 롱아디 규글링 차베 젤이야 카르티니 아니 게나 비다비네 비다요레 비니바 비니바 다요레 다 시르바 다요레 디 탄당아조 디 튜데베 날이야 라기기 탄다 튜주지바
0: 어디
3: 다 게나 비니바 디니 로카르스는 로니슈네 로축주지 숨부터 게나 그디 탄다레 다 이내에 그뒤 단다가 차긴디 차라 둥겨디 어 기죽 모르 담이는 롱아 뱃 메우스브체 게디 주기 담비는 그라 라스체 주기 담비는 인제 달에 규야 주고 담비는 로추 뱃 미줄레야 요마레 로추 규레야 요마레 라 녜타 듄슈 녜제 퍼베질 녜제디 님이 중요한 마 마케비네 경제 퍼 윤그레 경제 마 퍼 내규레 되네 로따 주기 담비인 들다가 비니버디 주기디 이는 모저디 굽자 굽마게 다여봐 어디 인도 아니 송제랑고 담이는 송제랑고 안다세브 챙겨 그때 주준문도 신다 찾아 다여봐
0: 그래라
3: 양 다여를 지우 다여를 되네 입준 다여를 송제 찾아 다여 디날이야다 주준스도 진구 다여 말면도 애니 비치다 진다 송제디가 찾아 다여 찾아 디 인도 잠바 그런 라스비 이는 아니로 제조 모르는 롱아체 게디 주기 담는 로주 다야 말 로주 다베 주기 로주네 가자 로주네 그런 육링이 인간당다 메서 모두 야고 땅고 섬 다니 로주나 다 나네 시세 십단 중아래 롭소 테스 로주네 녀 교육 야고 땅제 모두 야고 라길레제 아니 인달에 야고 교육 산내 주기 땅제 라스 교디 로주 친제 라기 알 육링제 라자 제나 주기단 초마레
0: 올레세
3: 다디 퍼규기 녀제디 단단이 되시미 퍼규기 녀제디 하장
0: 네보시부여
3: 직내 주기란 거단 초마 주기란 거단디 주기란 거 디겔이야 아레 레네라 기 소윤디 딜이야 십시 생각하셔야겠지 그래 나 독태임에 더 그래 독태자 모르단 별로 규도가 더 그래
0: レセレセタ。ティミーがチャラトンジェモルタンベティンジェタグリディゲユツハニヨマルティミーがタニングナザシュクチンボヨゲシヨスニルムタスクテオメオティンジェティンジェヨイネヤティナモルジギランゴタンチュクマレ。レセレセ。コネヨバソティンジェタンチュクヨマルセタティンディティトリア、キランティチクチュラキグジンベガリア、ディラキディア
4: ギュリアよりですね、人物単だ、まあ、ガムチュニーちゃんね、トゥーテーブルな人物にマチェゴルタ、ガムチュニーちゃんや人物マップグヨマレ。レセレセ。イネチグラマシブディレア、タオチュネギュタンボディレアユータ、ラシブディネ、アニキチュードロンア、トゥギーディロチュスチェチェカトミヨレ。レセレセ。アニカディチェベチュゴトゥギーディロチュカトミチュー、ラリア、トゥギータンモチョウダ、ラリア、 로미케르모르세우타단초마레
0: 권조기면에서도
4: 내내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4: kira ji da tu de ba na li ya kira bi tang bu dan ji ju ji lo meng bu dan jiao de zhe yin na ani a tang bu den du logic qin be zhu guo li ya la ki di ka shi ne a tang bu ya tuo de dan cai be ji li ya shen ni cai cai be ji li ya tu ju di bi tang bu li ya tu ju di tuan de ge le me de kira ngai ngai zhu logic yin zhe logic la ki logic le qin bu su tu gu ma le cha zha di yin ne shuo li ni bei ge li ya 我就落起个地，水库又脱的给不下来。来塞来塞。现在地地头里呀，年里呀，就几单元有呢。啊，你地干里呀，就脱他们这边来年来给两下干里呀，地干里呀，也得吃养个药嘞。来塞来塞。养个药，但你呢，就几单元没有停车车车，要哎停车，比你们那呀，哎里呀，哎，他们不住的，老松姑姑药了吧？
5: 是吧？了。
4: 比他们那哎，他们不住的，老年的姑姑药嘛嘞。是的。一起都有。地那里呀，啊你，就老松没有水果。 就几单车过门多，老师买完水果，这就两个单车过门多，啥子的，这趟团圆过来。来塞来塞。那我们就南端，我们就的呢，卡路布的，就一两个我们就拆车嘛嘞。来塞来塞。几就两个我们就拆车嘛嘞。哦。我的，我们就卡路布，地面个这个年头过来，立足过么子的，我们就拆车，我们就卡路拆车嘛嘞。来塞。几几贵。
5: 米水如果没得的，我就拆出来。但呢，今年来过个，民间个木桥不啷个的，我就个开路拆出来。但呢，来这木桥本呢，这个出个嘞，对吧？对不对？木桥是你木桥，谁不是懂啊？老干个老，对吧？老新入去的木桥是你木桥，谁不是你这懂啊？里面个对吧？南阳的这全部听着团队木桥，其他人你木桥是你的。我提这个，mix这个木桥引入去，俺俩做特种车是这个，对吧？我提个呢，我就开路呗。 这个呢，我就考虑，那车嘛，就给，对那车不是，对从，俺那做人家有么着，不是么着不是吧？加个他那油管车、液管车、气管车、集装箱、拖斗车，对那一人一包是了不得，看看，
4: 对那，包了没么着，包在我呢，小包我呢是吧？
5: 嗯，农么，
4: 怎么我呢？农么，冷农是这，么着不是这，农么我呢，不是这，
5: 全部都这，我
4: 的油管是吧？加个他，对那气管是的，俺那做，特别大一个破我呢。 모르고 그랬지. 근데 이해관 수도 맹가를 된 적이 제교

0: 坦德尼, 비친키 추즈 주부다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배정 룽치 년친 예궁 배게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발
2: 점종탕 룽친 대발
3: 소위 펍기 랭예위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수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떼모디 생캔 초보 행계추 녜왕 기비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카르
4: 점종탕 룽진 대가
5: 자스난 덴베 생캔 행계 공감상 텐디 푀게 롱틴 기리 세낭 푀기 쉔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게이기 토네 잠바다 좀바보 비준 칸네 비준 낭웨 점충 징체 좀무부 시바식 편노네 푀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뒤제 슈주인베 센슈입슈 디린 헨게 기념람도 비야니 좀무부 시베 점충기 류주주바티인 생게링게 뭐를 점충 디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고르 모주 두두시나 Nima pendua lani, jelu chikdung gubge dunju tunji ilor shiga zir guchungbada. Tunjong miri lubling geyi cenga ki geyi dajui tang zumri zinchane tunji. Lushun zumri lubling ki shungi zumba buyu shibduru zinchaten gebar lubjong nangwar pimyo yubshi. Nima pendua lagi tada tunjong niri cakbar kangdu chale nangshin yubada. Kongki tapar cakbar tang tuedib na soto, geyi ki toane lukzum tang zumjung so. Zumri zamchu mangpu binyo yuejing. Huk zomtang, zamchung chokri yang kashyashik ngachir bichun nangyo yuebshi. Rumubu shibe zamchung di gyayi ki palmatini kongki jelun nidu nilo ne zomku tsubuda. Tuyun lo gye ringla ngachir sochu tingma gyonji jelun nidu julor zombabu bichun kangne ngosu bichun nangshin. Rumubu shibe zamchung di pyono ne piyu la pabgyur shuji. Jelun nidu zungi lor Pyeongchong pyi binyin bichun kangne ngaysu bichun chebshi. Rumubu shibe zamchungdini zhongkyu sashi chimur gyorju goyi chechi ki pyeki sunanbe chowe netan ngaysum sechin du chunxin. Pyeki mogi ki lewan la tukur chishi zedu dunbe zamchung pyi du chungwa shikta. Tukab sarbe pyeki ngayu jinglu ki zamchu kechin shikyan inbatini bichun jambi chechi. Pyo zamdu masi gyayong di kyundu yang 년자 체질 켜보다 제링당 아주기 메도 토겐 신도 망부 중심 자지 로고 뷰츠도 박자 하장 상부식 튀니 좀라 가외 신기 망부 맥뒤 체유라 주당 주문시 샴라 생제니 뷰기 신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개이기 토안에 잠바다 편노네 뷰게도 법규르당 좀지 양뒤제 슈베 점충 링체 루무부 시베 류주주바티 센로나 Zongki guchi ki kane xiebe mengu tini, angu yingi dawatang zhabar, lakbar luntab megyang. Sengi chongzu mi, degi ki kola jeling chebe dam chizam keba tezam ki ngayu tang mitunbar kyur. Degi ki ne chigur dengi chebe chongzu nangi pyumi titalaya, ngengu chegen chungwa dar. Marchuri kirdi degi cuewar yang yanyong. Degi-gi rengi chugu nawa cata chueba titu xine xinxi. Tangbu zixi dongse zhola nyewa na, mu logo chenpudan dongba tupu che de. Zongnang zhuxi yunghong cuewar jine ten kaxie xie mu. Kwanzor yang gange chenpu yubudan. Gange xie rang xutu tuzu kine tun yinjing. Tuzu ni nima riri chene derung ngugi chipsu zamyang tongju me. Degi ni kari kadu cabushik yinrung taja yuchu maduan tamishi. Degi tang nyamle chikhen chegi gaysan pyubi xenta changma ni pyumi le matakba kyang yinbati. Lala ni kyoke gyurwada. Lala ni kyoka chong sinjing. Lala gangla debumi. Degi ki teta la kyunku sheshu kyunne ngushu tirtir kancha sichi gumi lepdi ngu gu serwar tang. Wendi chongsipki pomyo kakukbe. Khonzu nashun pyomegi chotusabu marbu chukbati la maki. mön lien ni tien zhe lak sam nan bar tang duo kao we yang jia ngü ge ser wa zhuo le cer kian zhe qie tie na zhu xi yong hong ki lian qi ge de ba dar qian ni ngü le lie gu zu ju se de yi ki xin zhi tie nian bu qi che ji qian ni qian san su su ni du bie me ju tuo ru ge ji tie du chu ru we lem su du niao gian gu ni de ni ma tie zha wa mang bu ma song wa 总平面念地错别主席永红给看的谢别蒙于他们的恶俗叫那样蒙于天呢帕姆斯姆的局蒙于呢帕姆局的铁托呢一起没办准他了骆驼七八西尊敬于帮西德记呢从那近别提满你的生区天着西一了下了蒙的莫当念列七间平面提大呢嘎住热度女呢德记记东汤浪给那娃人别 그발큐르대기당냠례치겐표면외풍티달라남근규케미드레론남인라콤베타자철규메베레게가다취디랑라마르니쿠지큐팀난기레가퓨싱거르추동와다로도취기자연톡바오마조와오마수바마르총와테돈추로소와제콘츠레가조규메바체크웬디타자티다기심낭
6: 真心给不惜给努力前行约的先给两个七八通途所属样铁瓦丢米族而不是令给平民天主大唐约吧你他都年先呢宽住列路七位银的平民他列路七呢粗瓦区的美别是问题他这宽住两个西松两百七百没了民主瓦样美白怕美别出个铁大可以勤囊这就无心心切图就 삼딜립두대기당냠례치겐표미현손부모주치배교바양유태양로겐슈니참주인바티총조현식러방마르친배용메키미당마참바르추구롱어주러순바시키르디생게총조를로아용니총미킬장르딱바르미녀주키기유배모초둠차부시러큐르바다 징만니총총인바티 남바제베메차긴라싱나 人人党人意念都开瓦切人人港区日本国瓦帖帮马日长那库尔瓦塔出入定度破破通知出入金气给新港冰通行杀对切瓦提了这句差别差别批学别果然难度帮马干不样出入定了长那破不及没把定出入高赞难诺没把用继续杀对提过怕点那穷穷的没讲 생기총조르사치식랑네 죽지이팅당부경두양마쇼와치치
5: 원디 생기 총주 표미기 외내 시에는 까마카시에 대단히 직당 민바식다 신두 섭진 개바식시 표미 차주 간자식이나양 종총낭마슈콩라 동기 투치다 태투 주어다 표미 교부 간자식이나양 경크 모차바식 견바치진 표미 제와차부 간자식이나양 락바르 치마 류디 겹르 축추 면제네 제디 자시에 잠치
6: 总총南南北的十七七天没那样，三个虫子拼命催，总重的巨型锦囊给三百十将呢。 코모초 종초 난립지 삼내 지직친디 강지 말 띵베서카 미이 통도 미주바다 원주 메바라 추바 괴네 누부르체가 잼미도 칠라 튠바 틴자 미치라 마시네 다자 종초 쇼니기 총칸낭 괴미 원라 추지 규싱 콤바 주리식시 보게 망부식 립여덥 콘츠 습습 티외치와치 생기총주의 표민기 렁규안 원라 축제 규신 콤바 주리식시 보겐기 김해 텐주당 원시 매동와 콘주 개 랑주 마 랑주 김해 텐주 콘주 균도 남기 자월 지월시 대기당 콤바 주리식시 보겐 창강기 당무 원신바 태양 신왕기리 광피 도하기 추바 살라 주인의 조규를 가외 창강기 당무 생기총주 표민주 신바 Makibar Cheti Dagbar Nambu Chuba Tupu Tinja Kune Duken Sink Chongzu Pumitsur Jamshin Nila Yangdo Kawe Chuba Tinja Chuna Samsam Chibla Yangdo Kapu Tinja Shik Pansim Mebar Sala Chuni Gangbe Lamian Gup Yudab Chola Tinja Tongwa Tongdu Sink Chongzu Pumitsu Kondulang Tichi Bushimbar Gun Memu Achiti Tieting Tu Buntoki Duku Mubu Chik Tantu mebar rangar kyunbata. Buntu ki duku te jawayang singa chongzu pyumi tsu negab ki mikbin yindab. Chegu dinja kyunbe pyumi te jawa singa chongzu pyumi tsu tanglin chitab che. Dablingne mu namba zebu mebata. Lakbardu mu nai kungbu kienla debati. Aji chondu jenti kadeedu langne nginbe tsuki kienla singhi. Dongyang garbu mebar. 축제 망부추니 지차 강자 채나양 타마라 낙부 돕기 뒤도 지차 뒤미도 줄바티 생기총주 표미 졸라 샘수 첨부 톱니 콘주 몰라 생기 시비 민도다 대기 생기 롤라 정신기 조부 유바달 대기 묘창강기 고한의 주림신도 묘정규기 깨차 슈발 튜용 대다라 탱마징이 송지 모양 터링기 룽쿠 교부식내 용화식입니다. 뭐 총결낭 용법속과 주투 견진치기엔 칼로워식당 원신바티 가동종내 잠팔기 남수기 유배 대가르 창강충충식 주툼나 송야구 용해리지 시에배 생기 미티당 냠두 용화식인바 대기기시 표면 로과 첨부티르 대기 찬나 하잔 첨부기네 창강낭 뒤발 표나 대기기 참손 부자면 매발 냠도 좋아시 주어서 주피 카시에당 카딘 뷔신 딩웨 딩카시 적답 텀미 니젠 직제니 창강기 김치 유체시 창지 간부당 태두니 주어서 딩기 직제라 주류유바다 텁딩기 주어다 후이 카주이기 딩도 코태기 킹유 사장마 유바티니 개겹 사장 임바당 자신 공공난 키주 용야 대두 토가니 틱바겹의 철주 강딩두 고초라 창신 니두 바르에 제메 자바르 나긴와겔 교르바다 틱바니 딱다 제메 믹와도 롱 유바티니 믹순네 믹주 용마 롱와당자 생기사를 창통월 용켄 티다니 뭐 대가를 지 용켄 티 지 용화시기마다 권조니 남소월 용외 유미레수바다 레사를 모자동켄기 가루와 짱짱 임바 텐수

담 마신 방미기 개장 조바르치 티투 대기기 정리 총현낭 용법 수학바르 침비 용화친 티투 모란다 가와저시기 부멍주 대돈 수요래 대기기 남신 마친 원주 피 미현다 텐조 대기기 딱바르 지기휴 티투 권조 창마 굴지기 난도 뛰어진 수학담 쉬어바다 방미기 개장 조바르치라 퇴수 망치외 낭 내외 두배 류보 도학체 뜻디부르 니네 뛰어징 포모 니슈 자창기 쇼의 접지기 최도 폐유기 루시 림바르치 니모 텐조 친네 로망부 송신야 다다 첸듀 틴지 추기 典型 닝르 니와 낭 싱기 쇼쇼 지 마신 고유 뉴리 진식 치와나 창기 송에 숲디카신 다치두 무두 대두 긍정지 유바티낭 표수 녀지충중이 태수르두 직배 유수 쪽지 쪽시 제모세포 명은 바식 샤유지 참에 디규딩나 차담기 슉 점마메도아 생겨드바직다 자이 광마 고류 점마메도아 까부드바직 샤유베 캉바티 도이 캉바 차주르 성신태다 개발 응세트 Nyechidingna sosue dagbe zhukchuki dingdu metuage rimu tatoru yubbe pokibjik zingne xa yubatila Mishiki nyema nyesu de yubati Degi tongwadan zhongwar dedi Degi la huyn totonga dawarchi Senki lakwa nyigi kola chabaru shubana kyo xine miki dachwa gyuru Tadu michik yubati degi tongwadan senna gene dosu midiwar gyurbatini Degi-gi ngasane ngonshinbe dechushi. Kola degi-gi kushib ngang ngayache. Senki yuzam mitini la gecha ciri ni shubada. Yuzam degi la gecha ciri ni shuji. Kangbe nanggi jangna gyang mishibu gecha yinba xindu perpur tsulpur chi. Degi-gi mingi gechi zamyang tewar deme. Degi-gi kajru na metuagi rimu chimbu chibe chakamshik jik yuba te kola Su doktu shumi meshinbar, chagamgi goyo dengdu chibe metuwa beme rimuti tumbu nye su tangtu. Kangba bungme kyangdipsu zeme jabar jar yuebati ngodong zangyang, getang langargi dengdu yegi akyo abakyo kengbar chibe to, tigri mangbu shik tendu. Nga kirang kangshik du tong yungwa zha, shibe damtini poki la nyene debe mitishe. Degi-gi kemu ge-zamde lian-chi-dar dip-gui-ma-xi. Kiran-ti-nga pu-chong-zui wang-chu-da nyam-du zhonyong-am. Wang-chu-ni pu-chong-zui ge-be-chu-ni degi-gi zin-chu-wa-chi-be ge-ba-ba-xi-di-yim-mu. Ge-cha-ti-zha-wa degi-nyan-du-mi. Lak-bar-du de-chu-gi-dun-du kan-chi-si-nyan-na-yang mo-tang wang-chu-gi-wa-la jik-yong-nyong-yue-ba-zha-bu-xik-cor. Ngan-zu-chong-zu-jing-ne-ri Tengwa nyamdu yungbop sokbar zhonyong yu. Daagda, da chenna titu ngay ki tong nyongwa yungiri. Nga dan wangju nyi chokburi, titu ngay daagba kongisa zemu zewa zhugi yu. Degi gi nangwar mechokba miti tongchi. Taja kong chokda chenpo chaache zikbu shirayuarda. Si, mutyo di xiejing miti geje nangdu chakdoa yang chungsi zhidu. Degi-gi wangchu ki goro mangzam xin ryo kyang, senki lingchua xin la gyur. Yamchen chiwa xik la, dechu ki ngon xin din tangbu yinba dar, gonen yukbar kemo cici ngang degi la dene dyoba le, geja ci jik kyang me shu. Senki tongnan la degi ni duziri meka ken xik yinmu, mo changkang nang chukzam ri dyobar zhu gyur ka. Changkangi gondramne zhurim xindu gukyurgi tunyu shiki mora nangla chibar chijing. Xientang nyamdu chang mi tungxing damni mi chibar karuwa la yuzam dyobatini mishik gukki yuebatang zhayang. Kongki tine sungdi degi gi senki chokatetang dezhu ni tongme. Tini degi senki changkang nang zuyne yuzamle ma songwar. Dagda lese yumi lesuyang chang tungwar lebatang. Khonsu degi la kata chitab chebar degi ki kaya machi. Khonsu gangzu ne bwede dongri chedi degi la dungka gyabe mo suyla chedi langne chi. Senki, changtungken mangpu tezam pomo chungchungi la zi chedi
대기 개월 우추기 용네. 대기 킴파도 기켄 임바달 신케 무크를 림나야 칠로 주지미. 대기기 랑단 생기냠도 유바 생기 총주 표면조 통도 중두 매듭 강주니 신케 낭 자연 토바 조와 인체비. 생기경 신리 마체발 윤정부 송외 대기를 로 축삼 체바 인세르신 잔내대. 내 제자 계란 창조쇼도 나래 조로체나 용아두게 줄러주 경매버제초 계란 종난 창계가 용두 내줄러 주문용어제초 생계 총조로 편춘 창출이니 야리다 주당 창출이니 지리 집안니 균탱기 내주식인무 시안라 딱바르 창초로와 지세와식 퇴용양미 창조와라 퓨신매글상 펍매글상 더둔텔라 딱해메그사 양민나 교치라주이다 냄비에 성접치주시 다치뒤 생기 대기일라 간도와 치바티니 미유유바식인비에 대기 중마가와주루 디니 캡산사듀바마이나 마시네 밀러지투 세나첸부치메그사 나종총낭창기와주뒤 주킬세와티니 모란총킬낭니마카시에 듀뉴유바틸라디니 총세바르 내주 제바식 마이나 내 묘창니 티버지 간동미 대기기 지잠 삼바 대잠기 콩주치로 송미 깨자 추스 립뒤 양니 넘주 현실라 줄 최진이 야로스나 나주 메잔 총중기 줍투간 년달 소로아 치고추나 기기간 켄세리 나주로 김시 팀자 요 말이 생키 무튜니 휘드 메디웨 대기라 양결 삼로 동로 주망잠 즐거 중내양 제초 지 지와뉴 생기 양결 대기 제매바다 대기 마제나양 묘총니 날신 약부 유지 다나 종총기 레설 레가 치킨 생기 총수 기배경 랑김기 창미 동와 레타 샤머니라 라켈와 신두 묘창강기 초수 두니 축제 축배 협슈마텐소 체듀기 체싱 lakbar jorwe lacha cabu cha longya mebar mu lakbar gewar chi. Geba chekbu ma yinbar, senge chongzu pomo yang mu changkang nang zhujur gashin. Khonzu chang mi tungwar, cha cha tam kang nyue ne, te lulu ngang tungde yu hajang ringbu du la. Chongjian nang ki kalu wa tongna, kongba bodan yang jeba xindu changkang nang de ne, kim le luwa min du. 대장 메세발 콘주 태통 균구 약슈타 뉴메 레뷰 티도 주디 레타 샤먼니르 종총기 춘카르 주니 워주 그지니 창카나 되바치 페미 큐지기 종총기 춘베카르 워추와테르 종총기 미소양 마가와 구순와 페네 콘주 치주 제도 주바나 콘주 구순와다 카브리 우리 제베 구순와 무마쇼르 괴마쇼르 균니 싱소와 표디 춘바르 춘깁 소르쥬 생기 창강기 창 영리 간의 중미 대기기 메신경 칠러조와 하장 용용인비 링진강규기 세세팅딩시 창디 충충기 주기유바 링진기 신지 칙바 사다추 링진기 삼바르 창매 냠레 지기유베 자와 가리 인로 냠도 지금은 총총기 냠레 제베 응윈딘기 개선 잡으시 미세겐디 수인종 당부 양도 카부시 유장 진나 장시 차타주 장장 리도냐 계시 된디 대기라 마시나 랑니 장 규타 미켄라 규르와두 삼네 메 촐링링아 대기기 김나 용와나 삼주 당 계산야 대기라 추어 소로 지신베 강시 Rinzin ki kari kadu la sengi guo guo sui sui ngang chung chung ki kim ne chang kandra sikirwe gorti xie. Tuan di xie ji
삼자르 치슈 유겐 베기 민바 삼주다 계산시 계산기 생기를 균을 유바다 삼주 종총낭 조와 하장 용외 무 생기 총주 미스 줄리 생기 내주트 웬디 생기 총주 품이 망치와 당 자와 군이 기장 생기 자야르 쇼친 지마치 생기 창조겐 총총 힘바 하고지 군이기 커지 신도 냄바르 줄 로겐 딘저 림내양 더도 독심 뇌마투바르 더도 향총규 섬기여탐 미소니 자와 미베 자당 자외 체주 컨저스 체내양 티랑지 뮤 생기 초가 루티 체디 최고 디디스네 치브루지 깨바티 먼지바르 더도 체무 종두치 미드엔도 고기기 치니 뒤기 메바자 김에 디 더도 독주 신투기 메바자 미스겐 디 당분이네 체주켄 이나 규르삼견 규르담메 요깁 치삼나야 요깁 치답메 대기 양 식바사 소수 인다르 치치 숲숲낭 뉘사싱 고샤뇽보 마춘토하기 심체 유메 신기 디네스 긴서긴라 퍼주원의 산뒤치 대기 식바사룽 지야 마셰라 군이기 내면 자야 내면되 마춘춘라 짝바시 민발 추방은 지션나 춘춘 주장 몰라 키미도 왠디 뭐 텐자 친두미 뭐 총총기 삼바라 콘주 몰라 녀럽격이도 냠도 주민들 대기기 삼두 매배 자와 신도 망양 뭐 일을 법에 자와 가주여다 변나 다다 총총기 개상당 삼주기 개자 퇴지 김러 로안에 삼로 윤링당 퇴뇌토 몰라 뉘라 매바라 지갸랑 개두 타두 칠섭규 총여버시 머니 아치티 요담기 공고르와 추이네 내가 꼭다 사부 틴저 제베 마제 대통 락다츠 고주 중미 딘저스 카로알라 대비이나 켈린 제바당 직벌 교류에 대기 콘조르 세부식 슈교사 웬디 참주 동만니다 면세베 개저 체네 콩주 세부 휴덥 제월 교류 총총당 참주 개산제기 출신티 치다르 겸미 대기기 챙기 매발 총주미 강조 콘소 카체와티 챙 생기 총주의 미소 도지르 가나야 니기 지글 룩갸발 단두 메티 야구마주나 표미 티다기 푸누 지점신 초양 흉니 유바다 대동 야구마주나 콘주 년초 니투 초양 추이네 총주 시부르 마기바 소니 휴 Chukzinti, dagi ki samba nangxin ki sabchimbu tindra mebar. Tile doadi, nechu sebu haqqoni, chung-chung kunzin chayu zuo yinbani, nyingzi chayu la churjin. Tadun lale, kukabtang dundi ngoga chamni, komadzor nyamle chedi changgangshik tsuusi chu dungan chungwasi. Changni, tonggu rang yinbi, sosu chongzu changkangnang changtong warchina lik. Tindra chena, konzoro ngun rakdu yinba masi. Sengi chongzu giba tsoyang chwe ne tarsami. Loti dunka Sengi chongzu loto gizu xindu sangdi chwe yi balib langlong tu churwadang. Negi pangze giba zam lipxing. Nji dikdiki chonggu chosuogi giba jeng mitubla. Beke meto sirtingtingi chihim chokshil tuwa jegi namba di jawani. Pu chongzu mi samyule deba shikri. 부총소르 로도 링부당 두부딘저 깨뇨 메베토 텐균당 슈균총나 로도아 타돌레 메베 소로와양 쥐탑체 대기기 신케 무직수랑두 심기 띵네 깨베 가나티니 배기 띵기 추디 신도 림베 용조 렘버체 광도생계네 센시 나와티니 교기 신기 종캠마 니마 편도 라기 개이기 도안에 잠바다 Zumbabu bichun kangne bichun nangwe zemchu rinche. Nzumubu xieba, pionno ne pyogaydu pöpgyurdang zumji, yangdun jie shubati, liu juchubati shi. Sengelengke, dingdi pyogay longjinki lizien pyusimbayin. Lizien zhechudan zhechun nangkenni wuxia lada. Shibshi chengguba ni miyan la shi. Lengke shudian jago.

0: 인제 차베나나라샤예 제자히야라시인제 차베나나라샤예 다저제 전에 신경 망서 처지디스모 리지다도 미네 추네메 까베 염네모 세세라 대용 내용 모두 배 장감 너무리 시대 영화 대신 주시 주인
1: 댄스 터지는 쇼인 시대 장고
0: 라더제
1: 올레 감사
2: 고맙다
1: 너 감사 지난 생일 할 쇼나
2: 로산 생일
1: 레세 로산 라세 바크네 이날라
2: 시가
1: 레세 라라 나나 주 공부 좀 됐어요 루시디 로산 라게 소피는 지유나라
2: 레리 집에 레로 영화 보지. 단도 나트좀 그 전다 나신에게 우다오 한들 나 공기 레로 영화. 제 도면 좀 도면 시간 나한테 전들 전다 신에게 우천들 나타 니메테시입니다. 지금 어쨌든 빠상 우주 사실 진동이 시간 투숨 전들 전다 신에게 우개선 나타 우천들 나타 마제 나타
1: 嗯，春节忘记了，春节了，等空，那个用了手机了。那些了。就是讲春节当天，是不是？乌拉用了，年底了，一直拿不拿时间了？那些，哪了那些？
3: 松懈是不能提的。
1: 松懈可以拿。
2: 江西那当当，江西。
3: 江西
1: 了，给当当别开了。
2: 江西。
3: 江西，
1: 江西了。
2: 好了。
1: 那些。

0: 白尾比拉吉天界东子龙阿当吉拉特研究这上面吧姑苏三当塔乔瓦朗的永伟真是命运秀白尾比拉去的大陆的乔瓦朗的永伟命运秀这是地雷新列鱼缸品种演了鱼缸吉鱼冰拉长国的同桌的捏动来吉品种的念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觉中国新列鱼缸品种演了鱼缸
1: 강길이 디기 좀하나 강길이 루디 양기킨 디기 남양 좀 배치 나이 민디 키레뷰 니양 보냥

0: 新疆大不错，公康上，天地地塘南端的菜呢，就明子康瑞内地下街，日常明白，跟群众南街了点着学。每到夜餐，也不习惯呢，牛肉了点贵不汤，每次地基点不习惯呢，地塘了点贵，地塘那边错完了，地基领头拆新，地塘那边每次的中寨邻人寄养面。
1: 电塘里每只狗奶儿扎起血体液了，能用俺嘴回购抓点血体样液。电塘让给拉多一段，捏巴多，打起抗力气味。生意那不错，龚干部长，听人讲电塘南端的在哪里呀？不要让观众每次看瑞内地下街，日常明白，沿途中南街了，点着血雨，给了龚干部长了。龚干部长，
2: 哦，这里呢，他。
1: 这个俺们最近，比如说，比起开始新的那气味，给龙年新的气味，大概的顶上给写的，那强制性集中颜色就是说，第一年才过了给彻底学了。勒斯勒斯，特别给那个俺最近在那罗里啊，龙年新人那是吧？大家看到那学位呢，强制性集中颜色的是吧？
2: 我当然了。
1: 勒斯勒斯给了，但去年啥的，但迷茫给电塘里向修建贴片拖完，那里是因为前年呢，但如果说不说前一段，如今给出面。 几次拍那他团队呢，他就那日是吧？不都团队吧？啊，你这几年里，你那龙年庆祝年数，但是忙过去丢掉了吧？但明年里呢，啊，让给里呢，啊，去年破百，明年的忙完他，年是破间啊，建国呢，那学监督确实有吧？王部监督呢，确实多啊。啊，我们这呢，那大面具没当我接给他，那不咋查过我们提一遍，但忙用给电堂他啊，这话预备给他级别确定给，那段开建是了呀，确定多了。
3: 但啊，瑞北地堂地呢，忙用给地堂给，忙是开建是营长，但让给给呢啊，瑞内团忙为那段地呀，是兄弟，面具立功，记住，没给了接给他娘都女婿对不他，瑞内地堂给都是开不得的单呀，啊，我过村子马拉推上都当我接钱为呢，啊，那他说瑞内的怕和他说，家吃了着呀的呀，啊，刚过女年吃土不大，今天一边呢，啊，急忙通过忙过瑞内给刚挨他，人都开见，俺地堂给错话弄错，就通面的生给了。
2: 下面呢，他们这里啊，跟着学校的电影了。但跟这几里啊，龙年级新人那是有哪了？
4: 哦，龙年新人级那是学不得，可能是那做的，明的肯定是大学了，是那我当到了县级的大学去，那是明级的也是。
2: 啊，那是。对呀，那俺们这几个来老兵包围这边，伊拉这边你不丢不来，没学北京电白衣，军商干的，旅游人白，军工工人，伢们就，伢们就说新的新的人白衣是，他做的个嘞就没学会北京片的。 龙龙教育局、工商局的改制，他做的个嘞，那是的改制，当俺自己改制，当能实行经济，我听着这个，大概嘞，俺自己新的人吧，听这个，他那到一，中文的龙年的这个男生些的也是，啊，那得都不差些，那那新的呢，主要搞不定的人吧，
1: 啊，那是，
2: 对，那得那他妈的几个嘞，他，对了，那我参政进没就罢了，那给的南疆就呢，我们就这点的差一个，人家新的这些个，那听着这个也是。
4: 啊，那乐死乐死！但联系的那来可是呢，阶级的人不差不是，特别新能些差不差是我来的。乐死乐死！但你的破不硬币呢？俺别个就面具、胸有嘛差不呢？哦，胸切了钱些是吧？俺就要搞啊，听这就差着我是吧？给了。乐死乐死给了。但联系的我那差些呢？但阶级艰难了也跑在的，你不肯这几里啊？利用那给了。
2: 哦，对呀，那听这这些个嘞，但顶上几个嘞，农村两万不是呢？俺那阶级艰难亏多，但你的跑在的好像给家庭病吧？
1: 啊，
4: 对呀，个嘞，但阶级亏多，俺那没给。
2: 不再要了吧？
1: 这个张伯嘞，
2: 俺那家家来过茶几年，几茶十生几月吧？当他艰难，当俺做个嘞，俺做一个人家多，俺那那的泡菜呢，来过茶泥茶俺呢，俺那来过茶松生几月吧？
1: 啊，来得是。
2: 第一件别给当他俺做俺那人家多，两百样的，吃十几年，俺别把生几月吧？
1: 啊，
2: 第一忙在俺那那咋的个嘞？是呢，我是不脱色当，长俺就会亏多，俺那那忙啊，听着就是想了。
1: 啊，那乐死乐死！但俺做艰难都吃下边呢，但那些泡菜的呢嘞，啊，来我操，你俺呢，来我操，孙子生过了吧？
2: 对对。
1: 但前头俺做平常苦了也吃下边呢，伢泡菜很热的进来去了。
2: 他第一呢，大概俺做一个平常苦了，没事给大概嘞，但他冬季的这个菜别给吃成什么样没多。
1: 啊，
2: 那样俺做给，但他那冬我那大用的，就这个，就人拿了过来，是那他老是心中忙着一个，俺做听着去，乐死乐死。
1: 啊，那他人民性可能是忙着玩吧？
2: 对呀，俺做个嘞，平常的那呢，大大个嘞，啥？ 장화 이 말와
1: 사토보다
2: 장화 딘레기 김베기 다 틱즈가레 나자 나 마오에기 서구지도 도기도스
1: 아 네 러스 다 데즈 다 디강조 편정구레 망조야 디네레 데즈 당강조기 와 다디샤 견제 권야 토네 데스 다 세주가네 주고를 와기라
2: 레 찌네가레 다 릉중기 구유 삼마르 왜 찌디 장한 친구 이 말와
1: 니네
2: 다 딩두기 가레 강조기 서시디 초하게 얘기 가레 다 쿠르조디 장모 인도 장나 대학 만세백이다 딩두기 슈무도 부차샤나 다직 가래 낭사 능신기 아니 야 돌로도 좀 해 직견한기 권단 능신기 로아다 니마기 간 저기 일단 간 저기 매버사 말해
1: 제다
2: 로치에 대해서 김비 도구시보 공동 실제는 아주 가래 강정 사도 되다 부차샤나 뒤에서 조조제도 하자는 계침
1: 니는
2: 야다 딩두기 슈노데 저기 직단기 다 가래 딩제기 나와시라 뜨는 동안
1: 제
2: 지를 가래 다 견한다바기 권단기 디데 세젠다 르부디 가래 캬루
1: 캬치
2: 이제 이도잖아 다 베베지 롱기 와 딘제지 기긴게 제제 아니 나자 만로에게 문다시 뜬기도스
1: 아네 러스 팅상이 비인다 그래서 나슈제 이비네를 다 조지 견제디네 다 타르스게 딘제지 기 나와시 코용 그와 타르스 코양이야 다 가와치 그와
2: 이제
1: 이도서 반 견제디 섭차제 캬제 아니 네시디 포야가 디 그래서 다 갸지디네 토르고 와야 러스 로로로 다 길라 그래서 네시디 포백이다 교긴 조마르다 지천에 차샤비나 게지네 게나이네 다 교긴 조르디 길라 근절지리야 이나길라
2: 다데 네시티 파베기 교기 조데 근절했으나 데 딘데르샤 찌르가레 다 도자 니자 라소고 롱네 지기 교 교단 치자 머쇼웨 베겐피드 롱교웨 균상가고레 께 다 딘데르시도 잖아 당고데 가레 도자 니자 로와 다 도차고스도 잖아 딘상이나 아주 찌르가레 초하기 자기 야고 레데레 이나 도차고스도 잖아 베나다 아 동생 쿠다바 이나 또디 숨 사오로와
1: 동기네
2: 다가래샤
1: 제제제
2: 또디 숨 사고 그 유네 야 그래 다 직쇼고 쇼니에 자 대바 라소바냐나 동생 쿠다바 이나 레가마고 쉐고요로와
1: 제제제
2: 이게베게 에네 또디 뒤로도 말아봐 로와
1: 제제제
2: 이긴기 다 또 차고티 제지그리 티네기 안 또 차고서 되잖아 다 세기 주 만당 이긴기 베나도 부차샤나 딩상 가래 다 중리 돌아 가래 세세 라소고 다 또디 투베 이나 다 능 다가 능신기 다 세리 망고 쉐고요리 이나 야 그래 주 메바다
1: 로아
2: 주미바데 레기 세리 데라바데 도차바레 니 차바데 도부차샤나 다 지르가레 니 차바데로 리망고 요르데레 다 딩선 조체데 가레스나 지도기 가레 다 직 벤조르기 렌조기 삼로 삼마레
1: 워르제
2: 능신기 다 도에장 루중데 조이나 아니 조와지 게유도 잖아 아 김정기 뉴슈 지도기 다가 능신기 다 조와 야부지 게고도 잖아 다 하장기 갈레 가부 인도 잖아 아니 능신기 니 망고 바 니 차바로
1: 제제
2: 딘제기 겐기 다 도자 니자데 규조르 제베기 다 겐데 가르치 고르베스나 아니 나조 남준기 가레 에 초장 모든 데 라고 자야 만작바
1: 와다
2: 신 신베 코데 보이는 다 신근난다 발레
1: 신주다
2: 다 조주 나왔던 거 고딘 귤 못 소부차도 거래.
1: 다른
2: 바 뷰베게 다른 가족 다 등산 중 중계 나다와 용한 바 차샤나 같이 가래다 사강 바보 중에서 된다로와.
1: 아무시
2: 추단 좋아유베기. 예, 내가 망보지 제베기 이게 다 소부대 차주고로와.
1: 워지게.
2: 뭐 딘제기 다 류차고다. 딘에게 가래다. 아, 내가 망보 제자봐.
1: 변화도
2: 보 차샤나 로춘주 된도 다보 차샤나 다 내가 쓰면에 양 가시에 가래 종다 딘데 숙지 보시 볼로 자야 이나다 다 얘네 양 가래 종다 딘데
1: 종다 용차
2: 숙지 보 제자
1: 아
2: 딘데 제베 게임 잠시 툭 잡아 어 딘데 얘기 게임 게다 가래 조디 에 다 교긴 딜 게임 얘기 아니 나들 가봐 쇼고 그러잖아 나도기 숑지 숑지에서도 다 나다 기지 기지 진지 차단 추요로 와
1: 딘데
2: 지는 내 제제 아니 에 타르 가래 네시대 가래 링군기 내서 교제제 측시대도 구조 모두 봐 기구 신다 레바는 시제제 아니 구조 모두 왜 네시 와 딘제지 유여바다 데 딘이기 가래다 아 믹서 슈규지라 딜 가래다 어 맞아 리큐네 치바
1: 어 리큐네 치바
2: 규제기 때 야고지 게 치우면 동안
1: 제제제
2: 아 지금 가래 네시다 딘제기 도고 딘제 벤나도 보시 하시나 랑기 팔라 유여바 있는 야

0: 我们是。你那个菠萝油呢？羊让给热狗它的切切切的，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狗当中还有吧？中还有吧？听这几个人热狗了，热
1: Nabalengye, Tadalengye nian senshibu ti ni, Pyeongchong longcheng nyenchen le hong, Pyeongchong longcheng ki, Dietang xieche le zhen, Dietang lamduan shibu ti yin.
2: 我们的人民可能说，人工看了第一年嘞，俺那别的，俺的给那个松阳给设设的，这这玩意儿嘛，我看差不多这，那结果的，这个是吧？这他做这个看差不多一般了，就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得，没 走的话，太阳第一年的春节难过的话，
3: 热热，但是个嘞，暑期不是不得这个嘞，天朝外个个嘞，代表的小姑娘光到是白，留在这等人的这
2: 有呢，那
3: 太阳用过去嘛嘞？
2: 热些热些，先生，
3: 热些热。
2: 我的跟这路的第一轮奖给我那吃下边的呀，搞不那年初我那吃下边的嘞，应急面积的呀，春节吃过的话，提前很多听上个嘞，送地面多，刚过了当节中年去。
3: 好嘞，
2: 俺那日子这个呀，他等这了搞修修的话，像刚过了呀。搞不清呢，但第一年嘞，巨人当当兵的呀，日巴呀，不给就军用的，日巴去了。
3: 太长太长，那他军用的，
2: 日巴去了。
3: 那么久个嘞，他菜单点不进，他免费给并不有了哇。
2: 是是是。
3: 他干脆给当他那年纪些给的，那他中个嘞，太长不得。
2: 太长不是我日巴去了，那是那是。
3: 菜系里点不得。
2: 那是那是，他日巴呀，你这是个女秀，秀气不摘的呢，永远没是我日巴去了。乐是乐是去了，但我呢，究竟我呢吃啥？那我呢给他吃啊，还是看呢，还是说是要多不给
3: 钱，
2: 不给男的。但的男人比那还是说男的破贵那去了，但男的就要嘛呗。第二个，唐古尔还是蛮贵那去了，男的。
3: 但男的的那样个嘞，记得其他是人多一些，嘛三些家伙多是。
2: 哦，乐是乐是。
3: 同门的那你记得的了多
2: 啊？啊，那记得。
3: 记得的，我记得其他人是一些些的，大概的三些家伙过来。
2: 乐是乐是。
3: 哦，记得的都不吃啥，那大概俺最近变点。就是嘞，搿个小伙子呢，新人几股明星，新党人，新党，俺手里国宝工具嘞，没说白干点吧？人军上岗的女人别，将军官的娘家吧，甚至新党人别弄新党，不对嘛嘞？等那先王进军大，白干没说再把人砸了手背，新党人也能早就对心空，几股将军金主娘，等那弄嘞人口民营，谁也送不到了。他做的搿个小伙子，那当俺最近搿个，通完了。아니 nga zui ki wazang rui bote ruwa
2: kukyu
3: se ki churush tunga
2: tine
3: ki nazatangwa tine ki rimshin bardo kare gitsi tine ki ya kare ane gitsi tine ki kare jingzi tar jingzi du nezeche ane kare nga zui ki rui bu shudar nguba ruwa gigu modu ba zo xe yunga te kare neda kare xe yunga ruwa sen ta gigu modu ba nyamcha neba ruwa nga zui ngone zina nga zui gugu jidu gugu jetu gore gyunde ki meji ina
2: gege
3: jidu gege jetu gore ina ya nishi te po yudu zan la Kikuchi tukuwa maari. Tama
2: kari,
3: nga zuki teki kondo shubu nang xin, mingura lung ni xin rin sidu,
2: xin rin sidu
3: ta nga zu haku kuruwa. Xin da rin deba.
2: Xin rin deba.
3: Wa tindra ki kari, chepu chawa. Chepu chawa ki di, tindra ki naza, ki nguan da jik duin uwa kari.
2: Lasi lasi.
3: Ani dita nyamdo kari, ta tomar ni nusu dung kuruwa.
2: Zhele.
3: Ani sobu yuki kari, shakam ba, o sobu ngui ba. Ani tama tama tabal kari, gezi dan, jingzi dan lidu zan la, ani uk dintu dan kapa cha.
2: Ah, lalas.
3: Ani lupu shudar gu yun du zan la, ta uk dintu uk dintu dan kwa, uk bui jingu cha kapa rwa.
2: Wa rin.
3: Gezi dik zung gu gu cha yun du zan la, ta nga zui kari, loa ki dil zinu
2: yun cha.
3: Zinu
2: yun cha. Uk
3: di rin xin, nang xin, tam tu ma. Jingu ma gu yun cha pa.
2: Ah,
3: lalas. Di kien
2: begi,
3: ani kari uk
2: Nasa
3: di dhubu cha xana da lochung lochung la gare maa yuwa. Da
2: di
3: nana ge gare dengi wang tu che na rwa pomo yin tu pomo ki yuwa che na da geba dik dik maa yuwa.
2: O
3: tindra ge da gare tindra ji ki nasa rishan.
2: Lasi lasi ki la. 但年轻的男年数加二万二万，
3: 但我记得给，
2: 蛮年的二万。
3: 那在现代呢，年数加不加钱？我们这个年数加不是一个，所以给年数加的第四代月数钱。
2: 是吧？
3: 那在这，哪有那其他个年数加的呢？代就嘛了。
2: 哦，
3: 要第四个嘞，要么轻的第四代了。
2: 哦，特别。
3: 年数加的呢，别的也拿在哪用过？哦，对，没事，我到我听着就好了。
2: 啊，那他妈六十岁代二万二万，
3: 要嘛
2: 的，六十岁，别的你记不记？也拿着两年了嘛，怕做那点子着火去是吧？
3: 对，要么轻的第四代月别几个嘞，
2: 从头听着就。乐死乐死去了，但我那个年代呢，来敲门不点，后来送几我用我多去了。
3: 是是。
2: 但第一后来送他给那个几个大的送不完。
3: 是。
2: 今年其他个大的去了，很正常了。
3: 但其他的了，因为人家来对一套呢，他设备对的，人没对是吧？
2: 哦，
3: 这是一个。但第二个，但我这个来设备对的吧？
2: 哦，是设备。
3: 这个来设备对的，那他妈的个来，我咱就如果得给你工作学不能行，那个工作如果是多，
2: 如果就。
3: 这个来，那是顶。그나사던거래
2: 나사던
3: 내버린이게나사던거래딱이나가래멤버들인멤버인의촉가래내여인의촉몸인의촉딱찍냄도잖아요뉴스확발치워뉴스확으로나도찍내용도잖아요왔다든만에다치였지나사던거서도
2: 뭐
3: 뭐팀장이게당원뉴스화장기친구여봐팀장이가래我从日本的呀，隔离隔离的给你工作学不能行，机子里多啊，
2: 机子里，
3: 机子里，
2: 机子里，
3: 机子里在哪吒当，哪吒当姐姐，哎，那干起活来不是呢？我太多活嘛嘞，那
2: 几，
3: 对么子些，也蛮照顾活，
2: 照顾。
3: 但爹那边哪吒哪样活嘞？街上爹么个嘞，爷爷去，妈妈去，听这个，过个嘞，专业的那做建筑活嘞，下班都是啥，前面都是多活嘞，我们都，我们都多过人吧，就在干的是那俺做给他，比如说里边我那些呢。接着龙这边间送的一对龙给奶的那个龙奶又对矿场突然当时接着他龙给拿着的公墓的那些党员的党员的这个拿着党员的
2: 我日了
3: 是吧这一见面给他个人当光都学不能去给他当个年纪个龙的新人的呀但是龙奶给人对咱那公墓的都我的
2: 哦那是
3: 没成为你记不住年纪的说说年
2: 也没
3: 他拿着党员的
2: 哦那是
3: 我听这个他个公墓就说前面我们都给他前面就说他过来给拿去我
2: 다
3: 능신기가라토렌기도수단이되게공도쉬고능신띠즈소고차장구드가라직렌데비수로
2: 머지렌데제
3: 다렌데비수시소나죠리저번이세도다소고센서렌베나오소리다되는야보조띠띠잖아야데르와띠띠
2: 어
3: 띠띠기다예그네시기다도머리데세베도다님베도그래서나아니가라기지로와
2: 머지
3: 기지되는게가나진지레제제글리글리글리쇼다고용
2: 不
3: 接近，哎，你别那都不接近，你其他名气别接，俺几代的了对咋了？别说不接近几个人，没答应的嘞。
2: 哦，几
3: 遍几个人，怕做俺做我那人也答应，大伙对咋了？你们这要了哇？
2: 哦，对了。
3: 其他俺接待的，你对这是个嘞，看老的能大头。
2: 哦，对吧？
3: 你那样，大伙年的出去对个学员对咋了？他出去吃不吃？哎，你，
2: 那是，
3: 个嘞，对接济样个嘞。
2: 哦，
3: 那是。国际些，
2: 国际些，
3: 员工接济样个嘞，演员大头也接样个嘞。第一件别件，哎，那个嘞，他们的个嘞，修道路，修好过路啊，但俺这个，
2: 我是，
3: 个嘞，他忙着个到哎，那他好过路啊，
2: 哪
3: 个修
2: 是
3: 的，他修能修过姐姐，哎，你几乎见面都是过的，
2: 哦，
3: 听这个姐姐，他那个嘞，王不娟姐讲着过嘞，
2: 哦，那是，
3: 我听这个，他个嘞，那大你不听，我听这里下，
2: 那大你不，哦，那是那是，但那大的那三百多里啊，给哪个修啊能行？做我的可来是那两年里啊的，可来是那瓦山的。那是当然的了，那是当然的，我能说当然去。今天给不起，他给中央能行了，
3: 对对。
2: 那些的人不吃的就怎么办？俺那说不，别的给自己干，吃不吃去，是吧？
3: 对对。
2: 俺们这些苦教是给我是那米给也不行嘞，说不吃啥你不要教养的，
3: 对对对，
2: 是吧？
3: 对
2: 这个吃不吃？俺那人心还来说的那些多少亲戚呢？王不卷钱了，穷呀，对
3: 不
2: 对？啊，那是。
3: 王不卷钱吃，别的个人，你们对他们留的账，他王不卷就别吃。
2: 哦，那是。
3: 第一对账了，他对多给多个人，特别对那面具，미다이다하정기계집으로
2: 디마도
3: 되기배드가를쇼단고드대류잖아아니지단기가보채대요
2: 제제제문에那加上天气也注意一点嘞，到底可来说，年轻的热，年大的这，我们不应不应的是吧？有病呢，南山可来说，明安里啊，大家吃个的，开心不起来了都。
3: 花钱去开心不？
2: 但我呢，洛阳这都是特别应病呢，俺那人民心他的给那个松阳能行这些，第年大的这，我们这这个，但哪子宁波说的吃不赢呢？俺那吃不消吃啥了吧？俺加上一进去三六南路里啊，第几唐多年的年大我们不赢呢，南山明安里啊，聚会的开心不起来了是啊。
3: 是。
2: 黄里呢，俺们这那个啊，龙年新人年纪，到底年大的，底可来几档其他的？给哪个喝的？是农药水生不罢了。但给哪个？像地基地做好了下去了，但是联系点呀。但别个这草原那落了呀，土壤吃坏的，芒果吃下去没得。那
3: 地
2: 你可能引进不起，干干性的气味，你也东西了。联系的马跑呀的，是吧？地干了呀，是说气味，那那季节的个干个，要嘛的话，这个
3: 认真的个。
2: 세상 결라 어디 토리아지 야고 순으로나
3: 싶어. 네. 다들이 좀 아대 영화의 미유를 대고 된지 인기다.
2: 그래.
3: 내시디 마요 영화 거 같아.
2: 마요 영화 거 같아.
3: 뭐 같아. 딱 뭔가 제 대는 소대 그래 교긴들 알아야 돼요.
2: 나스베스.
3: 근데 쉬는 그 교딜에 엔제부터 계획 말아 와.
2: 그래서
3: 교긴들 매버 소교가 개지 버리. 교긴들 소대 그래다. 맞아. 그래. 칼라든 소 딕스 그래. 주진들이 주유부터 된죠.
2: 나스베스.
3: 칼라스.
2: 와
3: 망체게 루중도도 나용도 와.
2: 어르샤 루중.
3: 루중 나용도 단년만 있는 깊이도 깊이도 나타 그래 로그 로그무도 왜 로그
2: 여러
3: 로그 로그 바고 된다. 다른 시기 가지 얘기를 다 간 간지 너무 수입이 있는다. 제기 수입이 있는 티스 그래다 줘.
2: 좋아.
3: 깊이 두고 돼. 디가래 개발 숨겨 지금 와.
2: 제샤.
3: 대만자 배기 그래다 나중에 단년만 충주고도 있는 배미 망고 배미 차상으로 깊이도 그래. 진행하래 개발 소문기하고 등등등등 이게 또 초화된 좀 자기야 말로
2: 제제제
3: 추기류단으로 소문기하고
2: 소문기류단은
3: 깊이도 따지 개발될 거라 송교시
2: 송교도
3: 진행하래 그게 다 조조지고 니네가 개발될 때 그래 지금 송다들이 추송기류단으로 깊이 따 이거 누구들 미세기 하상이 다 개집으로 그들이 가서 가족이 루중대도 남하고 용화의 경제에 이제 들어서 있습니다 다 지금 그래 나오던 말로 말로
2: 지금
3: 다 캬 기계염을 이제 공도 쉬었는지 같이 주위 레망보 지금 모두 중년이나 다가 가라 퍼버 중년이나 다 주다 레망보 제거로
2: 나는
3: 시기 소소소기 그 주던 저거 이거 레망보 지 제거로 와
2: 뒤지도
3: 잡았다 나왔던 말로
2: 로스
3: 망고 별 라소 비 깊이 머리 별 라소 왔다 캬주고 말로 와
2: 제일
3: 대가래 캬네 나왔던 말로 와
2: 다 로친 중 인삼제
3: 어 로친 중 인삼 다 난다 제메 삼제
2: 그 낭밀 진짜
3: 나왔지 있던 거 말로
2: 제제제
3: 뒤지 대가래 하장기 다 이때 내시 퍼야들 들으랬습니다.
2: 라슬라슬.
3: 냐마이나 데가리 깊이다이 로스 메바. 제가 얘기하네. 만족이 로춘 주인이랑 말아야네. 다 틱스가리 틱스. 뒤 도와. 깊이다. 더 뒤 야고 싶은 애성기.
2: 라슬라슬.
3: 다들 안에 만족이 메베기 다 로망도 뒤에나 가래 소화된 줄. 다 소소기
2: 신수.
3: 뒤가래 수시 제전 뒤가래 베드가래 누구 여보지.
2: 누가 누구 여보지.
3: 다들 인가래 그래게 즉 진에 가래 리니기 소부들. 로와 송기. 니네 가래 단나베기 돈 채나 아니야. 그래 균제 뒤기 가래 린다 좀 뭐요.
2: 제라
3: 디야 따다나 급수 법부터 맞고래 에 내시터를 이도잖아 따디 그래 조조시 제도 그래 디 맞아봐 아니 캬잡아
2: 나다가
3: 능 시기야 가시 때도 쇼고니 공단수 배부 교실로 되네 양 벌었지 되네로
2: 제라
3: 진짜 미봐
2: 류제 쇼치 차
3: 세대도 되네
2: 순진치야
3: 세다림 봐 대리지 그래 초도 초도 계획이나 다 니무진도 초도 계획 예수 소리 주나 초도 가서 지도 와로 와 초도 예수 지도 와 류중 초도 예수 지로 와
2: 제제
3: 근데 신나 대도 지금마다 배기 차다 초도 계제고로 그래 도발 직 교실로 야지 맞이 때는 한때 저기 그래 배대 딱다 되고 와 말이야
2: 뒤쪽 그래 차 계제고 그래
3: 다 저도 그래 세주 되고 이소 제 계침으로 와
2: 나슬나슬
3: 이게 지난 뒤에는 배 조주 제디
2: 조주 제
3: 조주 제
2: 세주 제
3: 직 조주 제 되지 니네 그래 다 배대 쇼치 묘기 그래 잘난 집부터 이제
2: 조심히
3: 이번 중앙적 시도 교회 되는 쇼치 계획으로 가서
2: 쇼치 계제고 나슬나슬
3: 쇼치 계획 되는 미마
2: 나슬
3: 완자 봐 그 쇼대 소리 못 잡고 봐.
2: 제제
3: 춘진 남.
2: 춘진 최고야.
3: 봐. 채도.
2: 제제기라.
3: 와 진짜 제대로 계신 거. 우리 생기도.
2: 러슬러세기라. 다 공원에 있는 거네. 게라가 이비는다. 준내당. 제외다 시제 망부치. 모두 나선 불발. 다 아주 이비네라. 다 퇴근 초에 나로리아 공원에 게라 소야 능 생기다. 원고 시제되게 인지 세나 녀고야다. 아, 원고 치아다. 능 초에 나 토나 치아다. 시제 망부치. 신고야디는 계신 부지가 결대도 와기라. 제상 아주 생기 춘 이비네라 인지 민지. 다 주베기 내셔야 뭔가 가만 능규 전부 쉬고 있어라. 매도 예사를 야구 시고요나 뉴욕으로 뛰고요 타. 매제 뛰기 뛰고 시고요나 뛰탕으로 뛰고요. 뛰탕 매배 초와了 뛰기 링더 최시. 뛰탕 매배 매제를 중재 링진 지양미. 뛰탕니 매제 규노르 자치 슈티 이라. 남军安最回救着点血体压抑爹堂让给拉都余地捏巴尔多打击抗力切归声音那不错听爹爹堂蓝顿给能对苍木虚声不应听爹的真给洗皮清归能天 我们的人在那里，总之，这是个建议，这是个建议，连接修电结果。
4: 中国古城有干嘞，通过不给代码，谁让？既然真的得了新的，我就拿出，写不上账，连我结果机，除了我自己，记。你看人，你，中龙青年轻，连共，连共青年。
5: 云中龙青年轻联控，越界龙青年，谈的改善味道里程，我做个人。云中龙青年轻联控，越界龙青年，谈的改善味道里程，我做个人。改善味道。超过村镇村，公看不散。
6: 谈到超过村镇村，先去北里村地里改善味道时，天然自来水拿了安心，阿面俄罗汤，那么日子是不能参加你吃的水源。我里也超过村镇村，阿面俄罗西边能产地新鲜的肉。天啦，远点点吧，远点啦。
7: 该有远点美男美，将军军吧美多啦，该有下张铁蛋米。日本拉拉羊背，落出去当顶顶呢，明日去牛骨山吧，怎么去？
8: 长胖子为单背绿牙齿，你不是去，落个唐山去，去别等于盲目冲。
9: 其他，那种，全部，看啦。
10: 先天超过穷穷错，公看啥？他的艰难被先过错别来前提呢？阿面俄罗斯把提热，俺你做穷吧，自信他们赢。超过穷穷错，公看啥？俺你做穷吧，等级确诈赢。听提阿面俄罗斯别来前囊，写啥路线？金主写家，来写说，能端卡机直接续约呗。先开超过穷穷错，土色绿皮昂，三郎月把修。
11: 昆明的列车做江巴，此人他们赢。咱们俩超过穷穷村，俺最直接前辈来参看，人人心新鲜难过。超过穷穷村，咱们俩罗马亲密热干去写啥？写白路线东区一边，先把包天街土溜溜昂先说呢。我俩爱写字体超过，咱们俩听见老给人的。
12: 去南北写字，写对姐姐，俺路写题，三九二万元，爸妈上班不住，幺二三百米九，过了五趟米拉街，六六过趟六八七，幺二七趟写三克，出过三百到七一，俺做厂妈面包上班均上瘾，爸妈上班。

0: bekti loktang tang kerang ji du na kinje duge
1: chokpo chung chung so nge ming la kama zhi shi si gi yu chak to che we ma cha ma cha ni ha chang ze la chak to gyang che ko xin ki ze cha tong ma tak du juk zho chuk xin zhu kul pu de lang ki ze dong ng ji yu ni si ma che go wo tak du ye xin to wa din ne juk zho sa la chu xin xiu zhen tu cham cham che xin dong ki ze ne jia ga xi ki ku ba chen bu gong tang san xie chen ji shu jiang ma che ka ya ma che lu pu tu ma che chu 能力能躺在动念被恰心通提摩马切牛兔煮着动念煮口铺马切煮着点点有心苦瓦那出南起恰提讲村当南巴扎位西有全部西塘扎位煮口铺插到切位马切提通瓦汤这些结实米切列大心煮星星 마차 착도기 매지 럽도 바르데 짐바싱 창카디에 고호틱데 둔토송웨 춘낭토롱 마체 주제 미션데 춘낭토 팍차 겹겹에 탈신동시라 탐내 추잠토 둔투잠총 디네코 춘낭토 대체 춘낭기 차티양 죽조 용조 추방신 달시 이체신바통웨 고가조 챔보게 뜻텔 동절여베게게 내주티통네 짜짜시 개바나 마체 짜가돈이바쥬 개모구주지도 제시 짜게 쇼바르데 또체웨 마차라 춘난키 차티네 큐기 숭예디 큐기 랑키 숭예라 착독체베 고바지시유 제시
2: 狂徒了吗？干么这是来年六千哈将年不落松啊？六千提囊俺却差多钱呢、啊？先将狂徒米去别内陆点读啊？接将俺却能云内也日新春给过年，六种几个年开钱不行日什么多？
3: 提人给阿妹欧罗些白来才提去呢，三八八两个啦，别给陆家住在了忙些些，别住银白两个呢，这边俺呢三郎月把书
2: 啥

0: 朝鲜政策，黄连提的案子给三米多里才能彻底解决农村卡塘部阿面俄罗斯的血腥事，想不要母体呢，那么日子是被农村的神仙人肉。
1: 말한지 초에 나라 혹시 다 주어 점이 나서 긴데요시 혹시 다 주어 뒤에게 안주 미지 규림 주비어다 보모
2: 시자 안주의 직딩 감침부대야 찬나 개배 맞에 시자 몽구치기 랜신대기 듬바 침부유 이내내 주어 몽구치 양탁배 랜디 큐네 하쿠구민도
1: 범랑게 주어친두유베 삼루드 유부코레 카미 제시 라로디바치시 보게라 나마 리즈나르 지고까치고 디나르 친부이나 딘딘 라로 고야게 렌지 니도 카부지
2: 나마 리즈라
1: 오오 진행하라 니님도 나마 리즈나 줘
2: 레스볼라
1: 나 보게 나마 리즈기 고데 치기인다

0: pomlamla khamsa
1: ajaya la kun khamsa
0: pomlamla ran thara sho nye jip je de marwa ta ya o che la ya chum ndwa
1: ajaya la nga thara sho ga ajaya la kina ku yun jing bu yung ge sam che kyo go kyo na ne thön yo bi che cha amla la ya ta dam ro chu ya mu chu le
0: a le din de yin bi che cha pomran tai sing sing che le dong a
1: a le che cha ajaya la kina ge nga chi dam nan sho
0: 용아 보모 안 아자 갱엘이야랑 짜디닝 지모 담제 안 응니 천재 점도 하나 다골 조아
1: 레스 아자양라 뜨제나
0: 보모란이야 짜서 토부치 동안 제자 아자 개장리야 렘기고 니데 제비 닝 지모 체리
1: 대인네 아자양라 쇼가 암라기 나야 짜담는 뜨점바 십지 측이 제잔 참참나 나 부인 쳐라 숨기 안 쇼가 짜담부 말바 체게 마시
0: 제제 미시첸 봄란 섬치데레 아자게 섬시토키 이내량은 좀 봄치기 응원에 세비는 고려야 따매비는 아니 소스르니기 치기 남바드야기 견조지 맵차다 케요 말데데 인도 좀 먼저 봄치기 응원에 세비는 자 정구지다 당는 신 자조 토부치야디 하자 개침부르다
1: 시장 미시양 참참 어 자이간 픽드 게츠드 좀 봐 양님 좀 스쳐도알
0: 제제 봄어
1: 다 제양라 영영한 주어 미사디 고양한 자 크스슈나 아
0: 범랑게 디게지 야오시라티스 다남 중앙 주 치부몽구 트리아 다 소소 고레야 자 유엽이 잡모도 다 영이 강 그제 유메 텐이야 삼단이 뉴뉴 인기리 어 다 대야 체리베 돔지 제바 시비이나 밀리아 하람 자가 치 책도 야메 중이 잠 유엽딘 데시리샤 다디 이내레 코나 주게 다 추제다 디신기 미치 용기 자리야다 최바체 정시딘 데시라브바 셈도 야 미기 자리야 간지 리체 장기 유딘 데시 마르다 보모
1: 제자 셈도 리체 망본데 장기 개외 토밍들 제양라 양님 규토스트드 좀바니 짬망고 딘제 메베스슈돌
0: 제제 봄랑스야 다가란지 먼저 넘규 짝간 지지체 드드 좀바 짝간디 파부시다도아
1: 어지샤
0: 이네 딘데스체 짝간 치치도 하즈 님보 뒤제 안 간조 넘규 렘게비아다 다는 신기 자서 토부딘데 차브다
1: 안레 다치드 딘제 임비지 아자양라 기란게 콘소야기 장기 쇼마르벤 디 미차자 딘제라 멤버자 카시아 도스트 두자망고 유브다 카시아야 짜뜸뜨단데레 짤렉실레 메베스슈토알
0: 제제 보모 다디 오네 넘규앙 주 초에나리 이네레 짜케바 유딘데 몽고시 동아 전투 망체지 수수기다 규다 딘데레 저와요리라 티싱기 소소정이 넘규네 레버크주 제마제다 태가 저와 유딘데 지리 던도 이비나 안간 주 짜트베 규림 나로리아 랑게 축제 담만데 딘데 추베 겐게야 다치수 소소정이 짜피야 이네레 티싱기야 고레야 빵네 딘데 레제야 짜피야다 딘데 지제야 카시 짜뉴뉴유 양카지 수수자리야 다 송급치야디 야고 용두즈마 아니 양타 몽고 유브딘데지
1: 레스 아자양라 쇼강아 죽극시에 급두즈마 다 피드야 데레야 수수님 규게 아 클라스야 단데레 조여지지발
0: 다가라지 부모 부모장게 디야고 시달러스 아니 콘리야 아자게 시에베기 다 죽제 이네 디신기 수구를 행기다다 자디테가 저와 유베 맞제 너 응주기 넘규기 세주디다리 태가 저와 유딘데시리 다 넘규가즈 모제기 지다 다 디신기 다 추주 덴베기 세리딘데 사야 뇽타비나 아니 랑게 잡히야 이네 디신기 자 세부차야 아니 인탈리아 당 메브딘데기 교몽구셔다
1: Nes ajayang la, chenna namgyu chiri sunde mangu senne le cha pi zhurbel.
0: Zhe, da namgyu anzu miig suwo ya, ngar cha gwego di da gu, chende mo zhungba yang di cheshi ne gebi yina, ane rang cha pi ya yinne zhi. Di shingi, aja kong sebi ki cha sebi cha ya da donzo yinne le, genchi cha zhuwo zhi.
1: Nes, da chenna, shinto zhi da, ngobze zhi di mangzi sao zhi zhiba le.
0: 지지지 다딘데스 체비나 마시 앵안주 닌다지시 에탈리아 육세 깊뒤잖바 자중세 피베 나와지 요지데 이네 수수 세주 다딘데리아 도나 체베 긴게 양자디 당능 신체 께 용고르반 안데 인도 양 수수 자디 이네레 뇽르 마짐지다 다 자피비네레 대잠나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경유로 폐기 조화를 구체 토진 다와 당분의 시배 파라 유고타 서동 레리기 차도내 칠종 체제 계제 숨주소 숨탄 정중이타 계제니 슈소솔 파 유브시 정진 제주기 뷰타 제주 파와를 구체 체바 뷰니 차도 유주 투진 끝 개배 중쿠르 유주를 샴디 슈디 남반나 졸라 데네 뷰타 제주기 순수 피와 체유
1: 新州林街龙阿镇九十八人也可落着盆中落树给江道批界了重置门塞铁布特别下下面了铁锅给囊团此时同志不来呢林街从我这能是新林街龙阿镇九十八人也可落着盆中落树采用公司健康工作塔江道所准他用车的江道批界界都是定的落着车轨塔组准科技界界决定是否了开发车呢落着组准塔健康松就你团着年内塔是对年平用车有事 江道所准贴的单内健康了内军朴树冲突东抗突车型公司江道区柜台江道所准江道协协经理界超有内贴的单的这就也是经济组准台通常经济对接我家主接所刚配置贴的修行单元明儿的前夫家的主台提名及设置落脚设置了我虽所上台这就南北强的永强安的接班了阿里给你还将永久进去 로직 대조타 로니 다경케 오케 라스 람스 중네 사토 참베 지신 담데 겐캄 라소 유직 라소타 유직 선바 유직 덴보제 용웬 게네 제휴 균코 페주 띵삽 체네 튠공 준주 남베 페제 동당 되지 공시 리에 소도타 레뉴 타주 갸제 페주 제게 말라 준네 장도 소준케 베드 베츠 되네 장사레 규절 냄바타 녜사레 페주 제바규 타른 견제의 총회 뇌주 센터타 견캄라 뇌주 포수 총토 눈대치바 사주 나가 숭교 토바탕 잡지 만에 조바타 편제 체로 진휴 롱아젠 주십시비진 공시 인지 겸나 알레 괜히 转至 숨타 나동 사점 수도 개주 체내 템뷰제 转 니동 제제 뉴더 단위 만에 고치 체도 제제 사점 전중 토유바타 레다카 국주 립실라 장도 수준티 딩조 체내 자소 지수바타 캡데 동초베 장도 수준티 냠용 사유시 년가 체베 소로 장세라 담지 냄보 체내 사투 健康 된자 송제 대도 당휴 런가 제 주십의 진 공시 배매 된놈 转 야하점타 배매 샤소 로제 转 송제 하점 된장아 장세 제바타 부주 제롱 소도 체제 转 송주 하점 세내 소도 체제 계적 구주 고등이 된보 세인데 年个前辈 solo 张三车是轮车的，加上驾驶员呢，杀掉健康苦肉点将跟送特别是。森林界，他是中介城管区的，那是他那么不被米，超度送将两列蓝色了，明大国别结构操下，下面提过解释这难度，以前杨杰来呢，听见所有目的能是。
0: 新州林街，年前拉萨重建城管区的纳苏塔勒莫普别米超短松江两列蓝色的明大国别财务错的，两列以前的明大国别区，充满给你们书记读者话谈，街上每道去纳苏塔勒莫普别米松江入口，你去读见呢？纳苏塔勒莫普别米，或者是被松江马拉转下，三国别街道熊二行呢？街上每道去纳苏塔勒莫普别米松江入口，吉隆尼道你去罗走村头，托他派出所，卡叫集团塔接近控股路，都需集结。 平村若日节给北大都写写信，那是他那么破别米，对他采用了松江切割，对外禁止切割他。城管区给团购了西草地，清真松江塔，你送我过，先看若叫所给女不忙不娘这切脱，开卷点把他先抽啊，我准女去接给，那是他那么破别米，松江北大对内，狂到亏给那是他那么破别米，对他去过送进入，点不西准又不是。 新州林街，农局创建区廿二个民办扩大三百卡级针灸室，下面提过一两天，写着此次村长来呢，林街从我转那个谁？
1: 新林街，现在针灸妥当，轮动小松街就做七到十万了，滚地动了它，满办小区出色，拖了动静。

0: 탄다 중국 평촌 시비에 치조 레천 슈구인
1: 탄다 중국 평촌 시비에 치조 레천 슈구인
2: 新的那么错听地里前南日子七日里前南秋开始规制许局的堂铁技术应该里前南秋平静西部规制许局比真心能够各自许局赢
3: 恰当水面给万别吧心散胸颤周围去长命干脆总体素啊捏住连坦愁别开始该个恰当样给给我忙去日子对末日捏巧看日
4: 시계를 필리핀의 넘버탕 점닝 사초 가르 유비 폐기 롱친 생계랭계 공감상 말레진 소조 주긴 로딘이 티링키 폐조 롱친 니친 리공 치조 레진 디레기 치조 망추 직제 레진 내조 가르 시비나 폐조 함무 속배 저주 제배 삼일 첩슝 드로 상무 남타르키 뛰전디 구르슈유 디나 드로 상무 미유든 전반에 하세 개보 모중 파르키 낭튼 구르슈유베 땡게즈 계절 챔비 센시브쇼

0: 제 차도 등여 총체 제 개제 숨주 수업시 탄 청중 개타 개제 중이 타 청중 이 소소로 파유 차도 총등 진구기 편제 침부 퇴내 유고 탄서 동소 십주 레지 경유로 폐기 조화를 구체 토진 다와 당부 내 시베 파라 유고 탄서 동 레지기 차도 내 칠종 체제 개제 숨주 소숨 탄 청중 이 타 개제 이 슈 소소로 파유 시 청진 제주기 부타 제주 파와를 구체 체바 뿐이 차도 유럽 투진 급 개배 중국은 유럽의 상대 수대 남반 나서를 대내 부타 제조기 순수 폐활 체유 센조 링게 롱아 진주 시베진 예급 록저 변종 록슈 기장도 폐결을 총재 문세 대부 탑샤 샴라 대고기 낭튼 치르 튼주 블라네 링게 총어 지는 것이
1: 세린데 롱아 진주 시베진 예급 록저 변종 록슈 체유 공시 健康 응어조타 장도 소준 타종 제대 장도 폐결제 도시 뒤니 로다 차르고타 주준 코르주 제제 주림 시보를 개발제네 로다 주준타 健康 순조니 튼조 냠내타 시두 님피 와체부시 장도 소준 캡데단네 健康라 뇌균 폭수 총도동 강도 제시 공시 장도 주고타 장도 소준 장도 십시 진리제 초용내 캡데단데 디졸 예십진 기주준타 통상 진티 디제 나자 주제 소감 폐주 캡데 휴세 당휴 명아래 챔프 야다 주타 팀멘티 사드 로큐 사실라 모순 소장타 디존 남베 차라 용창 안에 제바라 알레 케니 하자 뉴트 진휴 로직 대주타 로니 다종케 오케 라스 람스 중네 사토 참베 지신 담데 健康 라소 유직 라소타 유직 선바 유직 템포제 용웬 게니 제휴 균코 폐주 띵삽 체네 통공 중중 남배 폐제 동당 되지 공시 리 소도타 레뉴 타주 자제 폐주 제게 말라 주네 장도 소중 티 배드 배처 되네 장사레 주자 렘바타 예사레 폐주 제바규 타른 견제레 중외 뇌주 센드타 견캄라 뇌주 포수 충토 뉴데 치바 사주 나가 숭교 토바타 잡지 만에 조바타 편제 체로 진휴 농아진 줍시베진 공시 림지 겸나 알레 케니 트런트 숨타 나동 하점 수도 개주 체내 템뷰제 트런 니동 제제 뉴더 단위 만내 고치 체도 제제 하점 전중 토유가 타 레자카 독주 립실라 장도 수준 티 딩조 체내 자소 지수바 타 캡데 동초베 장도 수준 티 냠용 사유시 년가 제베 소로 장세라 담지 냄보 체내 사주 健康 대자 숭제 대도 당휴 농아진 줍시베진 공시 배매 대놈 转第二层塔，北面下索落在转松江塔层，点将岸上山下不塔，辅助泽龙速度起在转松江塔层西南，速度起在加加古旧可断岩顶部山的，年个前为索罗上山采石轮采的加加加西南，沙丘健康可留点将岩松特有势。森林界，拉萨中间城关区界，那是塔拉马巴北面桥头松江岩内南水了，明大国北再个朝下。下面第一个就是这两段，以信仰者来呢，连接所有物质能力。
0: 新竹林街，年前拉萨创业城管区的那所塔拉木不别名，球队松江年来南水了明大国别在无错的，年来以前的明大国别局，充满给你们手机都接话谈，街上没多去那所塔拉木不别名，松江入卡你吃多钱呢？那所塔拉木不别名，或者是被松江马拉准下。三国被西到熊二星呢，街上没多去那所塔拉木不别名，松江入卡吉隆尼到尼去罗走村头。托克帕松土卡叫集团塔接近空谷路都需集结平村弱日阶级不大都写出前行那所塔勒没破别名电塔采用了松江区域地位定制七八塔城管区给团外的西凑的城镇松江塔你所问过 SEM CAM 肉脚所给女不忙不念这切托开局顶把塔 SEM 抽啊我住女去阶级那所塔勒没破别名松江不大对内空到区给那所塔勒没破别名电塔给国松进入顶不西准于不是三周龄街能就创业起你的共民被扩日穷债给扩大萨巴卡级证据之下下面提过一囊团协助自治团队来的龄街从我追能个谁
1: 三龄街这些证据妥当轮动小松街就去查到萨巴的管理动画堂满被小区出彩妥的东西这些证据妥当球队年久地位扩大点被这些协松的能就创业起他在扩大规模堂送之前呢能就创业这些证据妥当领了入卡扩力妥当抗起，你当姐妹女资助率老储备在今年，记得争取球队年久代表马拉松呢。扩力冲战绩扩大争取一下，扩大三百台的电视直播呢，明码记得查别给我们电报， 칼로웨 유응외디 기군에 되나 지기도 유응외디 기구디나 카소소로 너주 총기 지대주 짐주 토담 닝라 루카 코리 토담칸 코다 딤세 기군타 아무도 좀 코리 토담칸키 코다 딤세 기군 최고 코리 토고 섭슈 사체기 코다 딤세 기군 랑콜 님바 뉴종 총례 코다 딤세 기군 제리샤 내고 디니르 투츠디나 니동자메 뉴츠조르 나와 투베 세 진닝게 나주 추즈 구타 체근에 지주 추즈 시타 체계 발림부터 디미 칼로와츠 지디 딤주 토담 진니 진니숨 준이 토네 코다 덴베 고림 실숨 런이게 담초도 생년제 로총제 찬난종 미만 십주 칸키 시림도 교태 팀종 로제 제샤 샴라티 고제 십제 난두 이신양제 란에 된제 소행 우주능시
0: 신조 링게 녜차 로총게 찬난종 미만 십주 칸키 종티 지게 소소 타냠토 콩도 퀴키 클레 탄 총련도 교디 팀종 로제 제샤 망치 십주 타 십주기 클레르 송경 제베 빈주 두시라 탐보르 민네 친지 잉이기 십주 타 소조 냠퀴키 켄와 송경 람스 퇴교 제바타 키레 페게르 네미 샴데 쇼타 녜제베 켄와 겐렌 제디 십주 긴주르 데네 시퇴기 녜제 저와 주유브시 조제 체유토 십주 뿅키 십주기 켈레르 송경 제바르 시조바타 총니르 코리오 레소 동와르 민네 중화 미만 지둥기 그 망튼 침숑 추기 녜제 켄게락다타 라제 동주 미주 긴지소 킬레기 미주타 싱벌레미 라제 양체기 켄와 송교타 저와 덤습 유베 제짐기 튼질레 지셰 십지겜네 킬레기 미주 녜가 체셰타 세로타 미주 토담 첸덴토 동로 제바타 뒤총 십주레 콩기 십주 침부시 켄와 송교기 긴뉴 초영네 게셰제데 킬레레 지게가 유신토 침규르키 고겐 소리레 톡선 치고베 친구제바 나세시좀타 커블롱어고 직조 예배 니소 롱어고 제치베 제유시제 캡대당와 킬레러 팀송 녀경 키 최된 제체네 된자탄 구름 된베 총녀르 코르유 냠도 준유브지 총조탄 총련도 규급 시주례 체년도베 망치 통매 섬든 띵송 체신 싱블레미 라제 양체타 키완 송경 키 빵든 가와 소기 망츠 내튼르 미기 코디와탄 신라웨 게제토네 키완 송경 키 탑람테 제셰기바탄 산에 사도도 망조기 토시를 랭게바 키완 송경 키 규림 카세스바 녜제바라 레미 뻥이냐차 원잠 제고베 친구체바 로튠탄 침듄아 키완 송경 치기로 최된제 제디 싱블레미 녜제 용법을 송경 띵디 제도 신조 링게 너주 총기 생이 취기 토장조 귀도 뉴르기 구르마 락조 톰네 콩도 퀴키 조투 치지타 고동 학장의 캡샤 샘러 대고 기능 퇴시브자 치지 퇴주블라네 링게 총어 주는 것이
1: 생일인데 서버미 시동 앞자 셈베 토장조 귀도 구르마 지게베 만에 농탄 귀레 답시 토유 다자 투장토 뉴제 샤동 톰네 조베 권장타 저고당 제지휴 내주 사고발 너주 총계 생리 추내 시도 총화식나 너주 총계티 신조규 시보로 신조규티 뉴디 소주 말라 캡데 단위 뉴디 꾸마 고자 계획 종타 추 통마 인베 생리 추수 달루 다와 선배 최 주주니 레든티 뱅고 주요시 뉴디 샤슈 총조 군캡네 두장 군캡팔 군주 총대 공도 규제 조두 체제타 고도 야타 니슈라 캡유시 明年 파라 최대 임지 겸나 뉴제 꾸마 시동 계제 뉴스 접시 고자 계획 마세 신조 튼제타 미리 라시 튼제소 조규티 텐텐 튼제 야다 둔주 하잠 레조르토 총조니 꾸토바 중히 장자단타 최초 주비 초년기 소주 차제 교뉴 코주토베 망패 접수타 망조라 바파 퇴레 타제 소제티 편제 망부 튼히 시도 중화식나 생리 최기 뉴제 꾸마 고자 계획티 고조 당부 도구나 중에 규주 레든 키 치주 생각소바타 인지겸나 치주 멍유 고치 야다 구주 코니타 나동 당휴 최티 사제 타마타 겐젠 랑콜 사제 응소소 태기 신자 존네토 시휴 대단 차지 유남 젠키 냠지 총주 랑수 중에 저시기 차취베 차제 말라라 된데 리카게 뉴제 켈레기 퉁고 두지 전에 뉴제 응소 신진 총조 야다 십주 시주키 당망 셰슈 데네소 태가 조르와 군대 당휴 제로 니동 자메 뉴 생가로 센니 주기 너슈 총제 토 뉴제 군마 총소 제르와 응외나 응외주 토바 중휴 생린제 닝치 메린네 라량 칼람 서버시 샤동 토샤 샴라 디고르제 난도 십자 이시 양제 란데 무투제 렌제 소용 우르능시
0: Central中国业绩科技公司南主CA习习二段宁志美林南汤了，今天我被蔡英秀重年点赞安破不提，宁志美。

0: ala dindeji seor chebre da chigang ni be gobe dinde sung sung ala chi si kya zo gambar gyuyang rong chigang ni be nan nga zo lo jung shue ge nang den di chi si chi be ji de te ge chi de di ko den den dan de ru ala da di ko den den dan ge nam ba la yang nga zo tu jung ge pe ji chi dan la ya yin na sem si tang ngu ji ji che ga du du nga zo tu jung dinde se pe ji dang ru ala chi si par nge tu sim na ne nge se din de pe na chak ba jeng mi din de lab jeng mi din de mi din de ku sha be je le ya nga do du nge gi nyang nge gi chon du chon du zhe ne qi si pa nge tu sim na ne nge se din de ge zhe xie ru wa la ya nga do du ju de dong ge zhe ken de xie de san qi si pa ri be ne la zhong zun qi gu se din de gi ge zhe yang xie ru wa la jie zang 第一个七夕是杨文的八铁大那个准备七夕是不是的等到肯定是点不了的是呢罗家杨那罗尼家他那罗七东所银白西白吞藏西塞我的白是呢马塞我的罗了他一那样七夕是白七点的家外这个女白的卡的吞不了的是呢对于人不银吧 남양인바 유닝 파르인바 속에 고든디 댄제 둔잠디 하장 링부인베 튼댐으로 와라 치시 가족 깜발 교양 롱시베 치강 니베 나라 충외 치시기 고든댄당기 남발양 안주 문지 이십 제가 두두 디거기 치시 디강 tuyun hajang rinpu nang shiba dhubu tundi sewar chebari. Sebra ji shiba yina gyazo kambar gyuwe tujik dinde ji shar kawam. Yangma na yong misiba ji rwa la gyazo kambar ji se dinde ji yong kawari, yong misiba ji rwa la. Che zang yong kawam yong misiba dinde shi maungba tuyun ki Tse ne re maung tuyun ki tsam shik la ju ne rwa la tuyun tu ta khari shiv re yu rinpu par nam yang tuyun rinpu nang shibe tuyun ta di se war che bari rwa la che zang gya zu gambar guwe tuyu di shaya yo ma rwa la shaya me zang che zang tuyun dinde jiki nang la tene tuyun rinpu dinde jiki nang la tuyun hajang rinpu dinde nang la nam yang shibe kodun dinde ji qingi said jaje sewa chebre yana lomatu da jibe ne la jongjun chi be denshin gumi ki tamja di yurimbu yimba namyang yimba kedu ine yimbe tunda dindeji sewe chi do chi si chi be chide di jawar wala cheta chi si chi be di maung tuyun ki tu ta yangma na cham 즘버체베 튼데데 태양 근데지래 남양 임바 그뒤 이내 임베 튼다딘데지 세월체버데
1: 생계남부초 공감상 단다이케남체 신신바테니 편정 롱진인친례공 배계 롱진기 롱진롭치리첸시 레전딩낭 편종 럽다 체면 개겐 침모와 치린 도지 라니 표기엔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난 시게비에 세나 옆쇼
0: 지강 순백업을 근데 숨으랬으나 치달 건주 초기 기사탕 지강 시백업을 추이 틱베 부급 부바 20에 지강 디니나라 중외 당아도 치다르시바 디 모두 쉬어야되래 치다르시바 치디에 디 고등된단기 남발야 20탄 섬시 치료전에 두중안도 표주등도 딘데스 표주등으로 봐라 키기 치다르송바 신 키기 치다르송바 신예 제비 봐라 양배 딘데 냠바 치다르주 굴장 정신상보 중미시 시부터부 남바 딘데토네 페주 지그르 발라 따베 딘이 나나 추에 치다르 시바디 다 근다 근데 때문에 벌써나 무슨 마세와 어 무슨 마템바 잠레 토도 네 차와디 집에 규름 나라 근데 공게 숭베 탈람타 공게 숭베 된다 공게 땜베 비디 코어 체버 발라 야마나 삐지 니발레야 도제 슈베나 개웅 엠바 쯔베 급기 쯔베 탑시 당 주덥소디 어 코어체제 삐진베 튼디 댐바르 발라 공노 슈베 치강 니부디니 나라 치달 강주 초기 케사타 추이 티베 부급 뷰바 이십에 삐디나라 중에 치달 시바당 자나 루아 자제 이십당 모두 체베 이나 치달 시바디 삐딘벌 주바디 루아라 삐딘벌 주바디 삐 치달 시나 치강 디나라 치달 강주 초기 케사타 추이 티베 부급부베이스 대나송하라 나오나 백헨데레스나 당누부 와라 냐와라 마진바르 데네 메도기 케살 렘바 메도기 케살 투어능시 로마 최자 데네 리네 시제 루주디 용수 렘바치기 인시베 된다지 때마리라 시행하레스나 로중 지두 닝루턴의 시에베 있나니 추이 틱베 돌아 이간 빅베 데니 니르르 빼대제 라라 군데그 윤데 종외 심바탕 니르디 카체브레 옹바르체브르 와라 옹바르체브레 최상 디급로 중외 치다르시브디 빼제머 주거라 알아 빼크레레 빼니샤브레 금주 초기 키살 와 당루비 키사기 메도기 키살 투에 빼디능시 데니 리네 기 주뇽와 타 추이 틱베 돌라 이간 빅베 닝루 능시 데니 닝루 침베 롭종 치기 인시베 튼딩 원바 제제 베디니니 주 창제 데니 튼다디 원바 제베 와라 디나 치다르시베 지데 치데 디 코든덴 두기 남발 야이나 23슈 당아바디 치강아베거든 딘데 중물 와라 능추 치신 리베 내라니 쩜바 흉기 랑디 종어치스 야 로마트 숭베 셰메주르 와라 베디나나 치신시베드 중으로 와라 치신시베 치게 디 코든 된단게 남발이야 나도 20체베 있는 와라 20체베 있는 자동원의 시베 있는 치신시베디 치따와신 시베 자디르 와라 시베 두베 자디 치신시베디레 치신시바디 냥아바 남기 다 치신시바디라 야이나 중바세지기 다스 부그르와라 또 튼다양 가데스나 배당 퇴니 편주 충바지와르와라 충바디 세월치바 머체 배당 퇴니디 다낭도 유베 튼댐바 인자 와라 딜레야 중바세지기 다스 숭바르와라 나빼잠슈나 로알라 빼주잠샤제 안도 20슈다 문지치가치메 있나 네 빼두두주슈 빼나 카노르 지신 니링메 카노르 스두전에 남게 통수슈베 니마디 시에게 와르와라 빼디는시 지신 니링메 니링메 시바디 튼레 카노르 시바디 빼르와라 빼레 제단 양아도 빼지샤비나 정기 뻥기 스루아가 또 크게 리는 뻥기 스루아라 정기 치신 강설교 루아라 강설교 공도샵에 빼딩이더블야 차츠시베이나 빼티다난야 중외되네 강설교와 시바타 니링메셀 속과 통전이 되네 루아라 빼티다난 중외 카노탄 정기니 가르스나 빼레 루아라 배당 퇴니기 퍼지라 지신시에베 지제체디 자제 배당 퇴니기 퍼지라 자워를 봐라 배당 퇴니기 퍼지라 자외 지신시에바 대 난 누바 가르쳐마르 베서나 배당 퇴니 편주 총바 세월 채바자 머체 배당 퇴니 젠리기 편주 젠리 지게 배당 퇴니 편주 젠리기 되네 참자와 누버디 세월 채워로 와라 다 공도샵에 안도 배티당 도와버이나 공라야 슈브능신 건축 초기 기사탕 추이 티베 부가 부버이 능주셀 소바 시에버디게 배로 와라 리베 내라 니 전반순기 랑디 종어 치지버디니 퇴로 와라 퇴탕 빼니기 벌기라 지신 시바디 자제 빼든 대리탕 배당 퇴니 편주 총바 세월 채바자 뭐체 배당 퇴니디 나보여봐 와 다낭도 유에베 퇴댐버와라 정발 흉기 랑디 종아치 세 게제디니 카자스나 로마남기 시에바 로마남기 시에베 담장워디 세월 채버와라 디 지신시베 쫄누바양 배탕 퇴니 편주 제리기 배탕 퇴니 투밤 참자와 제바 디누바레 시간 투배가라 딘데 데모 임발라 지게 로마 용기 작팅아 지게 시바디 콩랑오르 송스바 능신 양난의 롱암 당화 소 장바탕 양난의 롱탕 당화 소 정규유배 된데모로 발라 따탄다 지게 시바디 로마츠 시에베 탐자디 탈제두전에 로마츠 숭베 시에미 테다 와 초 장베 된데모로 발라 장베 된데모로 제장 로마츠 숭베 시에미 테다니 당한주 등아 치사 악벌 치세 유지 레샤스 뇌벌 체바에 된데모로 발라 리젠 디난라 지대 퇴행기 죽주 시에발레 지 죽주 고려야 준비왕문나네 니시 따르신 깨라 치시 조수 때문 능신 진이 치시 치달 치신 소하게 퇴행기 죽주 고려야이나 이십오도 슈버인 리젠 치매난랑의 무투제 지대 퇴행기 죽주 시에발레 저기 난도 고려야이나 오도 슈주 유배 야지 샘범범난게 뒤도도 샌나라나

0: 칸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에 넘어서 힌기에 공감사 샘라 부부좀네 까망에 생규 년주 쇼예 니티 랑교조 대위기 수지 왕준정키 랑교조 대위 균율 행칸키 총도 조교나네 중앙키 구스일린 주삼자 주지지비리 등 피립기 니슈세마마세 제외익차 추심나와타 제민 전에 랭겔라 심주타 구지겐나 유비 디루춘토 닝치 총기타 총세 초니가케바타 니마진 덥디라 최치와제기 미기르키 제주 유등의분 십슈말라 되베 미기르키 제주 응의분 항마 투총발에 77파디 총제 제주 순쇼 피유지 투지 당부 튼주파 총기티 용기 미기르키 제주 응의분 항마 고르 통주 개주 캡게레 게와티 투총발에 갸제 십주 시지 파유지 나주 총기기 딜로네송 제주 응의부 선이 제외 지구 비춘 총기티 용기 킬레 주주리추 지구 슈부타 송 시동 갸타 구주 직배 총법 고티 갸타 주주라 점 심배 나네 김주로체 선인 지회 총법 고티 응업중 응구스무타 청진타 인뇌 튼제기 총법 고티 갸타 주미 추라 점 진유비 니티 랑교조 인뇌 타 유고 튼키 존이 지배 망편 잡드 너디 서구 도체부타 남아 표숨 척배 리젠키 미리 가기 망조라 인뇌기 되모 섭계시 샴유라 최고 대비오규 미리 가기 망조기 삼매 인뇌 초아야 표숨 초수 치유비 총계 종기 질로녀동 겸인 슈저조류 망용기 륜조타 미리기 수균 류제 전초 니튀고 초부타 정디 용기 미리카타 리리카기 망조타 류제바 차변바지 냠토 좀디 류제기 견좀티 망부체 유지 타디 류제 전초토 팅튀기 제뉴타 수균 냠지 남베 남자 치워초타 충와 십주시니 구디체 유지 你家八雪中期 拉过卡荣秋 对话必存土切的 德顿囊中切不他 囊中土 卡荣秋 对话年开新年 年代空虚他 德顿切的 机构切归所切的 团结他决级别 居林用 囊中切别 推中团结他决级女 切入切入日 살구베이케서 개스지기업칸 슝쿵규노 우리네 시도 체발치나 롱아진 주시베진 중앙키레기 심주사비티 로시듀말 골통주 치레기와단유비나 멍시 심주티 멍위동치 니동겸인추적지류 골통주 압제축주링네 니동겸인추쟁을류 골통주로 책동겸인추접시팔 망도단위 골통주 동래 통마기유비 타파 중앙키레기 계급기 멍시 심주말라나 칸리슈유타 양키레 송주수업시타 계급 정중 체리 팁자 올리엔키 주비 키레기 냠제 팁자 골통주 갸타 니슈레 계유시 딜류 다와 탕군의 시비팔 갱용키 지조 속주 동보로 골통주 치주 갸타 니스기 차 듄스마티 투숭발레 갸쟁아 차 응아파 유부타 솔레 튠제기 속주 동보로 투숭발레 갸쟁아 차 추판에 지조 용키 속주 동보 퍼교르 리기 뷰체 갸자 튠주 튠시 쯤베티 응아시 속주 리리 댐비 쿠르교 치비 대교 개진시 임시 계급총으로다동지급주기로수부탄냠도수비부주칸케사제된자기치부견지통규치비더구토담댐비능이네라다주기임시댐비나부주칸케치류네심세심타함바파리소서리뇨미초부타실로눔타차뇨미초부마세사제랜뉴딥기타레쇼민나토담더구침진소기루지티랑진냄부등유비 추비뷰크니초비 캐니 어린아디 커주주기 딜류 어리타 캐나다 모슈코제기 점림 품배 강제 벌류 젠도치지 어린아디 커주주기 젠도체유타 벌류 잉배 최고비유 벌루루카 내유제소 미미넘주 프로미초배 퀴 조규인시주유비 캐니 캐린최조기 최주지라 춘점제니 딜류 진득개배 친슈고니 망용기 딤쇼핑규 초젠제티 여름너튜나 갸토쇼교라 춘미치미 땡기체규임시 제 남자 天地감恩生育念着许茶

생각 남소. 난 남겨 안 하지 초에 처리야. 선범하게 배급을 계시 미시게 재련에 좀 다시 대비는 계란게 토리야. 땡땡 자소수기 넣어지면 더 값이. 당연신 안 하지 양심결 하와 집에 급이야. 미치게 좀 다시 대비는 예가 왜 미다는 시리 샷성길. 시장 좀 다디는 미편전 침근기 특구이 참모디지라 양 미신다 이왕초와 집에 탁삼기 뱀 가우디니르시 다디랭게 리제갸즈 추디시베 리젠디나리아 나보초 좀 단단 제외 성세카지 추디시윤

0: 탄 카르키냠 귤탄 귀귀 띵키 양다소 년귤 동대 리직 기베 데무 디나샹 리직제 갸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귤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1: 대양키나츠 딘제스나 추윈달 미카셴이나 더 치미드르야 남규 야오스체 양소스 난레비나 소소소 지고고 우체제 라도 카바젬 치베모도 편준다지 좀단된사 딘제이나 양용용스 차데 유지리샨 나나츠 좀단디 오늘 시비기나 니웨능신 미창마야 디게게 천난 딘제 진투 유에자 키랑게 이네레 라바도 더르니기 파마탄 산드 부줄리야 레미기 좀단 텐토비는 코나즈다 인간계 예도디 내래 세야리아 템버스 텐토디 생길 당아레문의 수위는 넘규 정부총다 님도 좀되든 제스 난 직대 승대 론다야 치전치아다야 총되게 디도린야 더팅상스스 예연 제베 내츠 카지 초구베 남베 토네 시리 제비는 인간계 무괴 신베 김난디 님은 카세기 예도디 내래 세토베 나와르시돌 수자 키라네 이네레 다 제 치미자 마세 소수 능미 대야 이네 좀 당뎌야 많이 나라

타 카르키냠 규르타 규규 띵키 양다소 년규 동변 리직 게베 드무 디나샹 리직제 갸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규 디나슈 르양키 규르쿠 디나세

지린 베기 라이다는 왜 좀종 감시베 세디난기 시지 항섬타 참벌레 주베 케미기 랑당 토간기 리즈나 츠웨 츠숨다와 가보 케타 나이 동라 좀유나 안즈라 남야 파다미 좀종 감오 냠도 덴타 시브닝신 케미기 좀단디나 싱위레 하다 팅상기 츠웨 츠디니레 시류타 좀단디나 안즈르 괴베 청무디 인자 다도 좀단키 데델후보 체징 베타 농제 덴베 덴게 츠와 사발 유튜브에 문딘 쇼옌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드 교 수양미 탕구충나 딜리 학버지
2: 다 줄람조 임바인 다 소소 이왕게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3: 진니스 비네라 마라도 페멘게 맨주기 냠버제네 세기 맨주 줄람기 맨주 맹기
4: 카레서에나 무고방네 고미시즈데 무고방장니 뒤부 베게 무고방마
5: 미네 끼뜨디니 중야게 견조시 디나네 세단 줄람디 메랑로
6: 람조 디탕 시지 생규니 듄토 튀르도탕 니수미
1: 로도 민발 중캄 최고의식
6: 대탕 람둔 대의 댄조즈
1: 대탕 람둔
6: 대탕 람둔

0: Sengkian dapucho, kungkamsa. Ting di, ditaan lamdun li cena, jo mingzi kang rune di ka ki, rebchang mingba gen tunru namge la dinzhi shu yu. Medo ye car yaku si goyo na, niwe le dian goyo batang. Medzi digi dian bu si goyo na, ditaan le dian goyo. Ditaan mebe cuwa la digi lingdab che xin, ditaan mebe medzi re zhumze lingzhin ji yang me. Tetangni meje junor za chi xue ti yi la nem yu gan zu hui ju zuo de xue ti ya yi de tang rang ge la du yu du nie bar du da ji kang li qi gui sen jian da bu suo gong gam san tren ki de tang lam du le zai na li ya pe rang yong ju men zai kang ju ne de ka ki zhe xiang men ba gen tun zu nam ge la dian zhi xue yu ge la gong gam san la
1: gong gam san o de ri na da chikare nganzui ki pilu suwa rikbi ki kechu shindu ne chiwe ki lungne shingri shibe ta kare tingsan ki shetang che na ane changri shi jiru nye sa shiro
0: ti ki lese
1: kore ki chati shiyo la
0: lese lese, tarin ki laga inta nganzui le zen na lo liya lungne shingri ne rwa la ta kagay to ne shubi na changri shing jiru nye sa tiri rwa la
1: o ta rwa la
0: lese lese ki la ta ryu nye sa di inta mimang ki ditang liya shugen tepse towe niri shi inbe cha ne yi na ta ryu ba suapso cha ya ta ryu zi ki chumne Gizi par ne da tuanbe yin na da jik neri shwaal burdu tuanba dinda jik neri dina yin na lungnu cikruum nian sok da rin mangu chi duyde war war da mingar yin na rangyel yin na ryunen pokbe ki mizhang di mangwa tang nianshi pokgen gyanggui ne nashun jendu kyurxin yu ba wangbu jendu yin na kyurze towa ngun zin da ne da menju midangwa jie ki da nebub za chabung wangbu ti yinbin da mang yong ki detang tang zhwa yubbe ki da jibbe chuyden ki ne dun kejian shi liya kyurde duwa la Tā rūbē dētāng dī nā māng yōng gī dētāng gī mēng shī kējīn shī yīn zāng, tā rāng gē gī nā rūnē tūy māng wē nē dūn dē yā, sī shūng tāng, mēn jū lē gōng, jī zō mē gī rā jē gī tā nyam dō nū shūk dūn bā tāng, rūnē dētāng gī dū shī kēp dē dō tāng yā. Wēng gō cun zī mā lā tū zāng dō tōng wā jē chē wī nā, ā nā tā sū rūnē dī pā khā rā sū gā chī rō yā dē yā, gāng gō nū dēn chī tū bā tā, dī nā yī bī nā gē māng tōng gyū rū māng bō rūnē gī gāng ngē tāng rīng dō kī jē, ān dētāng gī tsō wā lōng sū jū tū mī rī sēm gī lā. Xiamli yin da amji la li ya gengzhi shu ya di di yin la da gengzhi ji li ya long ne gi xing ri ne si yu na la
1: long ne xing ri gi ne si ba de ka re si na zhu di ming di gengzhi da ya ra si na ngo dang dao la xie ji di dao bi ki ni xi ming ji ri yas
0: le le
1: te yang ane ngan zui gi ka re lo bian bao yin zai bi yin la ge bi nying bu du ba le ma shu bie gen dian ba yi gyun san gang di lu ring bi gyung gung gun le nyam ju nyam ju ruwa xing zhi xing da ring ba yin xi da zhu di ka re gyu ma shu we bie gen pian di Lung kyuwe ki gyunsan kaane ge tsi, ta zode kare nesa te ge tsi ta nganzu ki ki tsi, ta ngang si ki jing tsi, wa tenze je ta kare nganzu ki shingdar rengba, tenze ki ta neta ki chungwe ki lung ne ki riki nang sen shi res, ta ne de tabu cha xe na ane shindu ne chuyo kabo tenze yinba. Ti ne de tomara ki kare ta du la ne ngui chen ten chi mju bar ane ke de nargyan chu na wamu kyun je tenze cha eke, nyinga shindu ne chiwe ke ne tenze je res.
0: Lese, ta ne shi di ne le kare su ne ge zi di rin bar cha basen, ta baya di xing nang xin cha gu cha basen war
1: raki la.
0: Lese, ta di ne de pongpo yinbi yina, ane pika jik men ju gyung yung ma che bi yina, shuk chi ru qin jie rwa la, ane juyo kawa, tin zhe ji cha zhu wa rwa ge la.
1: Re.
0: Lese ge la. Ta nian shi di wu na cha xia bi na, ta ge ji ge na li ya pok zai di, ne bu kan zhe ji li ya li yu na ge la.
1: Di yi na tin zhe re xia kare, ta ting san ki kare dung zi liang wan bar xin na, ane ge ji ge na kui du, ta ne di pok zai di ha jang ki gya qin bi yin ba. Di yi na kare, ta ge ji kui du, ane mi ki por zai yor wa.
0: Re.
1: Di jang bo li, ane gya cha le go cha ji ne, ji cha xi sing gu yu ba ta. Ta ta ge na ta ngan zu kare, ngan zu ki rang ge du, ane Nei di pao zai na, leo kor ca ni ca nga ne, ane leo kor ca sum sing gui ba.
0: Ti
1: kienpe ki tanda nga zo ane rangye du ne ba yang ta chi shibye ne, nga bie bar sing gui ba.
0: Ti
1: man zai ane na za di kare yasi na, sibu tosa tang, zhang ar chi wei kui du ane, na ma wa, ting re jiri xa la.
0: Lese, ta nga zo gen nang du cha xia bi na, ta ni si pao zai di ne le, leo kor ca ni nga ne, leo kor ca sum zi sing gui ra ba ki la. Ta chen na nga zo pen zhong kui lu ya cha xia bi na, yang pao zai ting re jina ki la.
1: Tā tī yī na tā kārā ngā tsui kī pēnchū kūr lā mīksē kī tā kārā tāntā tōmcī tī rī kī chē bī kī chik tāngshī ngā yā mī tū.
0: Yī
1: na yā ngā tsui kī tāntā nē tō ngā yā na tā yōng bī gyūrīm nā lā kārā yā sā nā tā lō rī shīng chūng māng rō yō kī ngā tsui tī rī chī
0: ngū kī tūs. Ā lē tā rī mī shīng kārā sō māng rō wā rō wā kī
1: lā. Tī yā ngā tsui kārā pēnchū tī yī na tā kārā sā 장화 이 말로와
0: 사도보다
1: 장화 딘레기 김베기 다 틱즈가래 나자 나 마왕이 서구지도 도기도 우스
0: 아 레스레스 다 데스 다 디가 주 편중 고려 망 줘야 디네라 데스 당한 주기 어 다디샤 견제 권야 토네 데스 다 세주가 내 주고라 와기라
1: 레 찍네 가래 다 릉중기 구유 삼마르베 찍디 장한 친구 이 말로와 니네 다 딩두기 가래 가 주기 서시디 초하게 얘기 가래 다 구유디 장마 인도 장나 대 만세백이다 딩두기 슈노도 부차샤나 다 찍가래 낭사 능신기 아니 야 돌로도 좀 권해 찍겨난기 권담 능신이
0: 로아 어제제
1: 녀마기 간 저기 일단 뭔가 저기 매버 삼마르베
0: 어제제
1: 다 로체 된 저기 비 도구 15 공도 진짜 내가 저 가래 강정 사도 되다 부차샤나 뒤주 조조제도 하잖아 개침
0: 니는
1: 야 다 딩두기 슈노도 저기 찍던기 다 가래 딩두기 나와시라 뜨는 거
0: 어제제
1: 찍을 가래 다 겨난다바기 권단기 디레체젠다 르부디카레 캬루가
0: 진짜
1: 이도 잘라다 베베치 롱기 와 진짜 이게 긴게 제제 아니 나자 만도에게 문다시 뜬기도 우스
0: 아네 러슬러스 팅상이 비인 딱 그래서 나슈제 이비네라 다 조지 견제디는 다 다르스요게 진짜 이게 나와시 코용 그러와 다르스 코양이야 다 가버치 그러와 진짜 이도 상반 견제디 섭차제 캬제 아니 네시디 포야가 디 그래서 다 야지디네 토르고 와요 러슬러스 로로로 다 길라 그래서 네시디 폭베기다 교기 좀아르다 지에찬에 차샤비나 계지네 게나이네 다 교기 쪼르디 길라 근절지리야 이나겔라
1: 다데 네시티 파베기 교긴 조데 근절레스나 데 딘레레샤 지르가레 다 도자 니자 라소고 롱네 지기 교 교단 지자 머쇼웨 베겐피드 롱교웨 균상가고레 께 다 딘레세도 좀 당고데 가레 도자 니자 로와 다 도차고 왔어도 잖아 딘상이 난 아주 지르가레 초하기 자기 야고 레데레 이나 도차고 왔어도 잖아 베나다 아 동세 쿠다바 이나 이나 도디 숨 사오로 와
0: 레레레
1: 다 그래샤
0: 레레레
1: 도디 숨 사고 그 유네 야 그래 다 직쇼고 쇼니 이제 대벌 라서 봐야나 동세 쿠다바 이나 내가 마고 쉬고 여러 와
0: 레레레
1: 이게베게 아니 도디 뒤도도 말아 봐 로아
0: 레레레
1: 이게 다 또 차고 되지 그래 되네게 안 또 차고 와서 되잖아 다 세게 주 만다고 이게 내가 더 붙차샤나 등산 가래 다 중래 돌아 그래 세세 라서 보다 더디 투보 있는 다 능 다가 능신이 다 세리 마고 쉬고 여래 이나 야 그래 주 매바다 로아
0: 주미바데
1: 제기 세리 데자바디 도차바리 니 차바디 더부 차샤나다 지르거래 니 차바디로 리 망고 요르들레 데 딩선 아 조체데 거래스나 지조기 거래다 직 벤조르기 렌조기 삼로상 말해
0: 워르제기
1: 신기다 대외장 루총데 조이나 아니 초와지 개유도 잖아 아 김정기 뉴쇼 지조기 다가 능신기다 초와 야부지 개고도 잖아다 하장기 갈래 가부 인도 잖아 아니 능신기 니 망고 바 니 차바로
0: 와
1: 딘제기 개기다 도자 니자데 규조르 제베기다 긴데 가르치고 그러겠으나 아니 나조 남준기 거래 에 추장 모든 데 라고 자야 만다 봐
0: 와다
1: 신 신백회도 보 있는데 신근난다 원래
0: 신주다
1: 조주 나왔던 거 고딘 귤을 못 제인 소부차도 거래 다
0: 딘바
1: 뷰베게 단 나도 다 딩선 좀 정결 나다와 용원바 차샤나 같이 가르다 사강 법어 주니에서 된다로와
0: 아무시
1: 추단 좋아유베기 예 내가 망부지 제베기 얘기해서 다 소부디 에 차도로와
0: 와르제기
1: 딘제기 다 류차보다 딘에게 가르다 아 내가 망부 제잡아
0: 변화되고
1: 차샤나 로춘주 된도 다고 차샤나 다 내가 쓰면은 양 같이 가르 좀 나한테 죽지 못 보러 가야 있는데 다 얘는 가르 좀 나한테
0: 죽지 용차지
1: 죽지 못 제잡아
0: 아 근데
1: 제베 게임 잠시 툭 잡아 또 근데 이게 게임 게다 가래 저디 에 다 교긴 딜을 게임이게 아니 나한테 가봐 주고 그러잖아 나도기 숑지 숑지에서도 다나 다 기지 기지 진지 차단 추요로 와
0: 근데
1: 지는 내 제제 아니 에 다르 가래 니시티 가래 링국이 내서 교제제 측시대도 구조 모두 봐 기구 신다 레버는 시제제 아니 구조 모두 왜 니시 어 딘제지 여바다 데 딘이기 가래다 아 믹서 슈규치라 딜 가래다 어 맞아 리큐네 치바
0: 어 리큐네 치바
1: 규즈기 때 야구지 게 치우 모두 와
0: 제제제
1: 같이 가래 니시다 딘제기 도고 딘제 변나도 보시 하시나 랑기 팔라 여바 있나 야 볼어 여바
0: 와
1: 딘이기 볼어 여나 야 랑기 리큐다 디 치제

0: ཁྱི
1: Nabalengye, tadalengye ne senshibu tini pönchong longching yinchin le hong pöke longching ki detang xieche le zhen detang lamdun shibu tini
2: Tango ne gyugin ne chashang gila gong lia sunya nengshin che ta zuo jik cuwe kumsi da zhuwa shirado wala
3: Re re
2: Ta gan zu kare sun lo chungwe gong ne chashabi na ta shokbe shokse zhuwa marwe Di khalam ra rungbun duwa
3: Re re
2: Shokbe ta duwa jik lega ya shugo le roche An shokse di yin le ta beti ra rungwa marwa
3: Re re
2: Tine rimshin kare sun ningu khala di yin le ane beti Handa di gila sunya ki sikse da dintre rwa ma Wa khatsabu yu rik
3: Re re
2: Ne gyago da dintre rwa
3: Re ta zu jikare khatsabu yin bala ju meba dintre Ju meba dintre
2: Sa mabu dintre duwa dintre Re re re gila Sungya diri duwa kare, ting san yim taan da lunjong chiya di tarsu shu shu duwa la
3: Re
2: Kya kaya yin jian shen sa
3: shi Re
2: An di zhen na li ya kare sun qin jia yibin na An di jala jiwun zhe kya ya di su Shuwa la
3: Re, shuk shi chaba
2: Shuk shi chaba
3: Kya chaba
2: Shuwa la
3: Guwan zam ki kare lunjong chiya na ta mikse ki pimpo yor wa
2: Re
3: Yin na ya ta kare yin cae le deb di
2: zhi Che zang ta Khashi ek sam lu na lo li ya ta bia di su su ya shan ne Qin bu ji da ta shan ne di su gang Gurdu tuan bu chi yu bi na An bi gaya jik zik bu yu ba na wa zi duwa la
3: Re
2: Ta yin di yin le cun zi na wu duwa la
3: Re re ta kare shuk qin bu shi bu di ri kare Tei zhawei ki kere, ta bai di shokbo ni gong tazu bai lu zai zai dengi dinde yun
2: na Risha risha
3: Ta tiyan yungu yuki ma ri
2: Risha risha, che zang
3: Risha ri
2: Wo di kandze lu rda, di lun chung ki gong niya cha xiawin Deya, gaba na nian cui gong niya cha xiawin nila yin ji bin ji deya Sun zui chogu duwa la Ti xin tando ting san kare su gong di min duwa gang gor dang zi zho niya
3: O ri
2: Ani ri zik, zik ya da dinde la gao xiu chogu duwa yang gang gor liya Gao xin ya Ta di nila gyu rung dang dang bin niya Ruba ya yang pi gaji gyun yuki riba gila
3: Tei zhang na ta gyun yuki
2: ri Ruba gila
3: Nam gyu gara ta cai da denpa jen ta mikse ki pimpo yor wa
2: Ri ri ri gila
3: Ta nga zui ki tang ta nga nyi ji xie ki di na ta Chung gara tei zhang
2: Tei zhang su war ba gila Lesi lesi
3: Tei xili denpa di
2: Lesi lesi Ta ruba ya nje jika nui shuk shuk chenpa zhe bi na Yong ya mei su war ba gila Lesi lesi gila Ta wane gyu gin wane cha xia bi na wane ta cho Khasa ka ne kare sun siya duwa pi gaji Pi gaji ne di Ta di ne yinbi na kare sun ne di Po gui ne gila Ta neda chi yo marbel,
3: kia
2: le tangpur khar ngungu yu na kia la neda
3: Ta neda di na yang kare jita chirasi nying du yi chi chi mal sese kia gu du si
2: O, lesi lesi
3: Tongmar di na ane jita di rido wa
2: A, le jita,
3: chirasi O, jita chirasi nying si yi chi chi ni ta kare di sese kia gu gu ri
2: Lesi lesi
3: O, jita di dabu xa xa na ta kare nga zui ki bian di gyu shi le kare xe ya uru si na Xing rin ki gu mi xin, xing da rin, xe dang An suri guaba kunjung le mo shu pekin denpa yin gyunsan kang de lu rinpe gyungum kunne nyam cheba singzhi singda rinpe lung xie dang budun ma le dena xianwan zhenjur da pekin mo shu cheba yin zala shubi singda rin yana zhuzhu du xin kong gigu gyungum jinzu nyam dene lung ne rinkum yin xie sungba dar ta zo de kar xie gore sena da nga zui ki kare tong mara ane nga zui ki wazang rupo de ruwa
2: go gyu
3: zi ki churush tunga
2: tine
3: ki naza tangwa tine ki rimshin bardo kare gitsi tine ki ya kare ane gitsi tine ki kare jingzi tar jingzi dun nezeche ane kare nga zui ki rupo shudar nguba ruwa gigu modu ba zo xe yunga de kare neta kare xe yungu rusin ta gigu modu ba nyamcha neba ruwa nga zui ngoneche na nga zui gogo jidu gogo jetu gore gyunde ki meji ina
2: gege
3: jidu gege jetu gore ina yang nishi de pao yudu zangla Gigu chi tukuwa ma ri Ta ma
2: kare, e
3: nga zui ki degi gondu shubu nang xin Mingu ra lung ni xing ring si tu
2: Xing ring si
3: na ta nga zui ha gu gu ruwa Xing da ring deba
2: Xing ring deba
3: Wa dintre ki kare chepu cha wa Chepu cha wa ki di dintre ki naza Ki nguan da jik dungu gore
2: Lasi lasi
3: Ani dita nyam to kare ta Toma ni nusu dungu ruwa
2: Zhe la
3: Ani sokbu yu ki kare Xia gan ba O sokbu ngui ba Ani tama daba kare Ge zi dan Jing zi da li du zang la Ani uk de tu dang ka bu cha Ani lupu shu dar gu yun du zang la Ta uk de tu uk rin dang kwa Uk bu yi jingu che ka bu ruwa
2: Wa zhe
3: la Ti tik zung gu gu cha yun du zang la Ta nga zui ki kare Loa ki Dil zin
2: nun yun
3: yun
2: che
3: Uk de Rang xin nang xin gabu yin duzala, tama dili karasana ta nga zu driba mebe
2: ta
3: wanko wa dini yi kare uktaaya dini
2: uktaaya,
3: wa dili yi kare ngunya dili zi yinba
2: lasi
3: lasi ta naza dili dabu chaxana ta lochung la kare maa yuba ta dili nana ge kare dengi gong tu chayana rawa pomo yin tu pomo ki yuwa chayana ta geba dili dixi maa yuba
2: wa
3: dili yi ki ta kare dili yi ki naza rishan
2: lasi lasi ki la 다 내시도 난 예수 겨 말발
3: 다오 지나기
2: 많이 해야
3: 돼 맞아 시다이나 예수 겹제 엄지게 예수 겹서 그래 소소게 예수 겹는 뜻 대여서 나한테 나요나 결혼 가라 예수 겹되나 대주고 말어 야 뜻 가래 야 마치는 뜻 돼요 어
2: 답이
3: 예수 겹되다 배도 야 나자 나요 거 그 미세기 뭔다 와든지 저래
2: 아 내가 말해 주시지 대여 말어
3: 러스
2: 배도 이쯤지 야 라제 알려니 마 파조 레데스 저거 기르지 와
3: 그래 야 마치는 뜻 대여 배기 그래
2: 돈이 되지 Lazilasekila. Then one egg neta in a lecho mangone harasun, jig moyongu wagila.
3: Ready.
2: That dick harasun to get like a jiggy, daddy, sungurwa.
3: Ready.
2: Dinet chira tadikila can this inner.
3: That chira de la in a yankare, dugi toneta, subedu, the nimbedus roa.
2: Only
3: this eager. That dinna get damuta subedu roa.
2: Or real subedu.
3: Chirica subedu de no tomarcare, what angu to begin you going to shoot and she. Uncle Boogie Rush to one.
2: Rush
3: to one. Not a dune. 그도 나자던 거 같다.
2: 나자던 거.
3: 내가 랭이게 나자던 거 같아. 다 있는 거래. 멤버도 보인 멤버인의 촉 거래. 내어 있는 촉 너미 있는 촉. 다 지금 냄도잖아요. 뉴스 학발을 치워. 뉴스 학으로
2: 나가도
3: 지금 내용도 있잖아. 어떤 많이 다 치었지 나자던 거 소동아.
2: 뭐
3: 진짜 이게 당고 뉴스 하자는 게 친구여 봐.
2: 진짜
3: 이게 거래. 와상 리본에 야 글리글리 되게 니 공도 쉬고는 시 기질이 동안
2: 기질이
3: 기질이
2: 기질이
3: 기질이 이제 나자다 나자다 하지 애는 가르쳐 고려했으나 그 대도 고 말이 내지 대모도 이제 야 말 좋고
2: 고려다
3: 뒤에는 맨 나자나 하는 거래 재산 때문에 그래 야야치 마마치 되게 그 거래 조약들이 내서 견주 고려 학벌도 그래서 재미도 또 고려 고모도 고모도 도보 인바 좀 자가래서는 아주 기다 별로 소화를 배우는 시나 제로 롱지 배경숨도 이해도 롱기 내리는 거라 롱내 열도 공단 털에 당시 제제다 롱기 나자대 공모대 미시 당연 거래 당연 거는 나자 당연 거다
2: 월일
3: 좋아 시기 배기다 그래 단단 공도 쉬우는 시기 단단 아니기 그래 롱이 신의 대야다 그래 롱내 기인도 잖아 공모대 또 거다
2: 어 레스
3: 미참원이 기부지 내대도 소소 내 엄마 단 나자 당연 거다
2: 레스
3: 보팀제 기다 그래 공모도 세명도 거다 세명도 소하고르게 나쳐와 다음 능신이 가라 토랭이 되서 다니게 공도 쉬고 능신 뒤에서 속고 찾아온 구디 가라 즉 렌데비스로
2: 머지 렌데제
3: 다 렌데비스 소나죠리 저번 이세도 너무 속고 찾아 렌베 넣었어요 다 되니 야 보죠 되겠잖아 야 데를 줘야 되지
2: 어
3: 진짜 이게 다 예 그 내시기 다 된 거래 대세베 되는 다 님베 되지 근데 그래서나 아니 가래 계지로 와
2: 머지
3: 계지 되니 게 가나 진짜 레제제 글리 글리 글리 쇼단 고용 거 무엇이지? 아니, 변호 대표 차장님, 그런 민주 변제, 나지 대단한 대단한, 별 소부 차장이 그래, 미다요 한테.
2: 집에
3: 그래, 파주 가서 문에는 예다, 유엔 다고 대단한, 냄새 여러 와.
2: 어릴.
3: 그런 말 겹대야 돼, 니 그래서 그래, 칼로드는 다도.
2: 어릴.
3: 이는 야, 다고 내도 주규 대가 쇼유 대단한, 다 주규 최고 차. 아니.
2: 됐어.
3: 그래, 뒤지야지 요 말이.
2: 어, 됐어.
3: 국제지.
2: 국제지.
3: 경금지야지 요 말이.
2: 아, 됐어.
3: 예유 다 토했지 요 말이. 디게베기 에나 그래다 타마디 그래 슈단고 슈하고 그러다 맞으기 그래다 망조이기 더에는 다 하고 그러다 슈스다 슈는 시 국제제 아니 기부제 미두서 그러다 진짜 이게 제제 엔 타르 그래 원부 규제 자고 그래 어
2: 레슬레스
3: 진짜 이게 다 그래 내단 님부디 어디래시
2: 내단 님부 어 레슬레스 다 내다디는 사베 튜리아기라 그 슈하는 시 조오디 그래서 알레니엘이야디 그래서 와자네 나즈다야들 와이켈라 나즈다야체 나수다야체 디네 게버체 등기 중요한 시르 와이켈라 네시드 닝부 체드 좀 바이베나 안에 수부 베드 게즈 강 차고 차제 로와 근데 게치 구교시 게고서나 미게 게비네네 수부 차자니 보야 교야 된데
3: 어 된데
2: 로와 이제 그 차고 차 안은 짐신 가라수나 네시 두르 신제이나 왕부 견제리아 교리아 된데
3: 제가
2: 아 네 레스
3: 왕부 견제 차이 기베드 그래 닝부도 다 벌리려 산다 왕부 견제 베 차이
2: 어 레스
3: 레스 산다 뒤도 기도 그래 서베드네 멘주 미다이다 하정기 계지
2: 모르
3: 대마도 쇼단 굿 데르잖아 아니 지단게 가보체 돼요
2: 제제 뭐네 나 제산 생계 수입이네 다디 그래서 네시 디직 내다데 좀원 뭐 이비네 저발 요비네 남산 그래서 맹안이 딱제 제가디 계정부실 알아도
3: 봐 하정기 계지 모르
2: 다 오늘 회야제 두스 대비 이비네 아니 짐신 탄데 길라 수야 능신 제제 네 내단 정원제 제가 다 나즈 닝베스로 차비네 아니 치부시부 차사로 봐 안 제산 이진 제 삼료 나로리아 디직 당도년 내단 원비네 남산 맹안이 교과디 계정부실 알으시아 권리나 엄질하게 롱내 싱그리 내기 다디 내다당 디그레 지단 치차디 길라게 그래서 너무 주 쉬신 버바 다 길라게 한 디직 디조 오르샤 길라 다리 내시대야 다비게 직 초외 나로리아 토나시고다 온고 치아 좀 말해
3: 다디
2: 디그레 인짐지 개간신도 집에 내던 줄 알고 내시디 마보야디
3: 그래
2: 디간이야 스스로 제외는 안에 제대게 간거 여마로 와 디게
3: 그래
2: 세상 결라 어디 토리야지 야 우스노라나 시.
3: 네. 다들이 좀 아대 영화의 미유를 대 어디 인지 인기를
2: 다.
3: 그래. 내시디 마용 영화 거지.
2: 마용 영화 거지.
3: 마용 거지. 딱 마용 거지 해도 이거 소대 그래 교긴들 알아야 돼요.
2: 맞아 맞아.
3: 제일 먼저 쉬는 그 교딜에 엔제부터 계기 말아 와.
2: 제일
3: 교긴데 매 봐서 교가 계지 머리. 교긴데 소대 그래다. 맞아. 그래. 칼라든 소틱스 그래. 주진데 주유부터 된 거.
2: 맞아 맞아.
3: 주도도 가나서 해야 돼. 로아. 제가 이제 된다. 매 봐.
2: 맞아 맞아.
3: 다른 신기 그래. 생판에 줘야. 기부제 돼.
2: 기부제 돼요.
3: 아니 리부. 조주제 돼. 조주제 돼. 하장.
2: 하장 계심.
3: 딱 맞아. 이게 내만 이런 거 주주부도 더 보시는 보유다 와 있는. 에 미스기 그래 기프리다고
2: 하죠기
3: 하죠기 딱 그래 뷰리스에 기프리다고 공식 동안
2: 제시하죠
3: 다들 이 그래 닌지 못다 팀대기 그래 뒤에 누가의 유괴를 들어 즉 등산 삼을 당연도 전화 빼 미스기 다 내시도 좀
2: 뭔가 뭔가 제하로
3: 하장기 개시버렸어
2: 그래도
3: 뭐 자샤나 다 그래서 다 된대기 나서 된 소로와
2: 제라
3: 망체에게 루중도도 나요고도 와
2: 어르샤르 루중
3: 루중 나요도 다 내만 있는 기프리도 기프리도 다 그래 로그 로그무도 왜
2: 로그
3: 여러 로그 로그 바꿔된 소다 다른 시기 가지 얘기를 다 가지 가지 너무 수입이 있는다.
2: 제일
3: 수입이 있는 티스 그래다 좋아
2: 좋아
3: 기대 두고 되네. 티가래 개발 숨겨 지금 와.
2: 제시하르.
3: 대만자 배기 그래다 나중에 일단 냐면 중주고도 있는 배미 많고 배미 차상으로 기대 되리.
2: 진에
3: 그래 개발 숨겨 버리 등등선 시기 또 좋아도 좀 자게 배워 말아.
2: 제제제.
3: 추기도 단 숨겨 와.
2: 숨겨
3: 단 기대 됐다 하지. 예 개발 될 거라 숨겨 시.
2: 숨겨 두.
3: 진에 그래 그 얘기 다
2: Let's 제라.
3: 대야 따다나 급수 법부터 맞고 그래. 에 내시 돌리도 달라 따디 그래. 조저시 제도 그래. 네 맞아요. 아니 차차 봐.
2: 나
3: 사다하는 시기야. 가시 때도 쇼번이 공단수 배포 독설로 되네. 양 벌었어야 되네. 로아.
2: 제라.
3: 진짜입니다 봐.
2: 류제 쇼치 차.
3: 제대도 되네.
2: 순진치야.
3: 제다림 봐. 대리지 그래. 초도 초도 계획이나 난 님은 초도 계획 내서 소리 주나. 초도 가서 지역도 와. 로아. 초도 지역도 와. 류준 초도 내서 지역도 와.
2: 제제.
3: 근데 신나다 저거. 지금 마도 배기 차다 초도 계제고로 그래 도발 즉 교실로 야지 맞이 때는 한때 되게 그래 배도 딱다 되고 와 말이야
2: 뒤도 그리자 계제고
3: 그래 다 조대 그래 세주 되고 이소제 계침으로 와
2: 레슬레슬
3: 결론도 있는 배 조주제 돼
2: 조주제
3: 조주제
2: 세주제
3: 즉 조주제 돼 니네 그래 다 배도 쇼치 묘기 그래 잘난 집부터 이제
2: 집시비
3: 이번 망조시도 겨야 돼 쇼치 겨로 가서
2: 쇼치 겨야 돼 레슬레슬
3: 쇼치 겨야 돼 미마
2: 레슬
3: 망자 봐 저거 쇼트 저거 뭐 잡고 봐.
2: 저거
3: 전진 나고.
2: 전진 최고야.
3: 봐. 채도.
2: 저거 저기라.
3: 와, 진짜 제대로 계신 거. 우리 생기도.
2: 러스러 세기라. 다 공원에 있는 거네. 게라가 이비는다. 주네당. 저외다 시제 망부치. 모두 난심 불바. 다 아주 이비네라 다 퇴근 초에 나로리아 공원에 게라 소야 능신기다. 원고 시제되게 인지 세미나 니고야다. 아, 원고 치아다. 능교 초에 나 토난치야다. 시제 망부치. 신고야디는 계신 거지대 교대도 와기라. 제가 아주 랭게 주 이비네라 인지 민지. 다 주베기 내셔야 원고 가만 능규 전부 쉬고이라. 매도 예살 야고 쉬고이나. 니외를 댄고이 바타. 매제 디기 댄부 쉬고이나. 爹堂了电鬼爹堂灭别错完了爹鸡灵的车型爹堂灭别灭子的中正灵人鸡养灭爹堂里灭子鸡牛肉杂七血体一拉能用安最回救着爹血体养一爹堂让给拉度余地捏巴尔度大鸡扛里切鬼 생긴다
0: 가져라 가시가 좀세
4: 좀더 비우니 다 생마다
5: 이진이 마세요
6: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7: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 지지 지지지
8: 디카라니 헤니 헤종 롱치 년치 레공 헤게 롱치 이

0: 왼쪽 롱친 인친이 포 회계 롱친이 하나 깨상 미도리 텐 워주기
1: 왼쪽 롱친 인친이 포 회계 롱친이 하나 깨상 미도리 텐 워주기
0: 깨상 미도
2: 저거 진정 처 공감사 탄다 초부 친전체 생수비 레전디니 개사미더시 티링한지 레전나는 안신 아미 올로탕 나마 리즈시베 낭첸 칸니 트디시유 응리야 초부 친전체 아미 올로시베 낭첸디 센시나저
3: 天啊 远点点吧远点啦
4: 该以远点没那么明，将这句话没多了，该以下张提大明。日本哈拉姆杨贝，落出去当定的呢，明日去牛骨山吧，怎么去？
5: 抢糖子为单白绿阿奇尼古吉奇，落阿糖子去，起别等于盲目冲。
4: 喜欢，乐中，寻，哈拉。
6: 생긴 저구 충충초 꿈캄사 다다 캐남베 생구초베 레첸디니 아미 얼로세바티리 아니 조경바 치링탐무인
7: 저구 충충초 꿈캄사 아니 조경바 등지 최자인 팅티 아미 얼로세베 레첸낭 시사 루시 김주세자 레시소 낭듄 카지 지지 휴유에베 생긴 저구 충충초 투세 레뷰왕 세낭유에바슈
6: Kumuni le chen zo gyong ba tsirin tamu yin.
7: Siamla chokbo chung chun tsui, ngan tsui zhiji chebe le re kak re ren xin sen xie nang ro.
6: Chokbo chung chung tso siamla lo ma chimi jo gar ki xie sa xebe lu xie dong kyu yin bie. Siamba po len ge tuk lu lu ngang sen ro nang.
8: Ngo la nge xie cik ti chokbo nam la ting ji lo ki yin da. Ki nam be xie cik xie doi qie jie nge lu xie ti sen gyu re wa yu. Pama sambe puchu, yara sambe migyu. Gola uta ming la jie, lu la guta lakba cha, yara chata sisa ke. Chuku sakbu, dak ce yi, nganzo chama menbo sambe gyun sang yi. Pama sambe

0: 자티브레 슬로레멘도 케란티 랭싱게 피기나로라 케란티 자그로 담브레 케란 라쿠체 창마르다 도스체 케나 모르티베 자그로 심브르다스 예게 차야마르다스 딘데 케나 케게 나마르사 딘데 균이 마렐 피기나르다 타베 타도 도덤나 추고디 케란게다 뒤 대베날이야 도덤 마담바 딘자 그때고 마담바 수수 디날로 토나 마담바 디미게다 녜제 포인트 커도커도라 탁주 침무토바 딘데 겐제 까마짜브스나 파티브스나 녜제 포브스나 디게 갔다 만나죠 카가시는 풍수태 대하로다 풍수태 인도 뒤 대배 로디날 지난 까마 중이 락 니슐락 자유나 로사브샤 인도 라키나 까마 할루야 같이 돌리치도 와 까마디야 루토 말에 모두 까마디게 자자베나 되겠다 로 뒤응기디 녜제 다 로 중에날 이제 요 말에 대해 뒤에 탁주 만나면 로직 맨날 라이 감티게 다가라 자자 그래 자자 인디 그냥 감티 허가 요 말 봐
1: 탁주 어떤 조스
0: 어디 직 냉주자 드네 있는 거 같았으나 디날 라키디 다지 수수랑 때나 당 안 모터 자로 두 군자 티브리 쓰기 자로 링시게 담브리 쓰기도 모터 자로 링시 땅땅 땅밖에 문도 라키디 감 찾아면 라키디 유근이 봐 다는 거 권에 모터 사업 유근이 마르 차긴 이여바 나 템도 거기 나 라키 사 교링가 두기 칼로에 랍다 두기 셀레야 테티 딘데 삼루스케제 루드는 거도와 이치디 키랑게 녀제 팝 디게 장문 마스비나 수수 탁주 제제 장문 마스비나 아니 키랑 가르세나 마모 베날이야 자로타야 줄루 키랑게 녀가 조고디 디 줄루 녀 토야요 마레
1: 레상부들
0: 니버디네 키랑타 카지기 간조 차도기 진이진이 송관이야 롭존 체제 까마야 초부도 루야 여레스 진짜 여러바다 여리 숭구 여리라 디날라 모여게 디날라 롭존 나비나 닌도 롭존 치아다 디날라 직팀주 팀로그 시졌다 된작 시지 딘데 딘데기 직 수수 교련야 딘데 티시 딘데레 레 접제 디딱다 되는 렌팅마 니슈 제버디 팀마 찔리지제 델레야 까마레리 루야 여러바 이게 있는 차도나 디롭존 시스코르투 말에 지하로 요만에 지난데 갔었는데 감도나 뒤자 열이 지난데게 탁주 나 요만에다 지난게 디날 감도 세제 렉스지 탁주 제 디게 감이 알루야 딕스 탁주 제 감이 아딕스 루야 섬 케브와 좀 치두고 말이라 지난 감디 디날 알루토야 요만에스 제가 디디 당아 저 가르 디나네 가르시에 고고 그랬으나 그때에 당아 저 단대군에 저는 짐주 침루 뒤 마음 다시는 다 단대 뒤주대 짐주 침루 도덤스나자 짐주 침루가 시스스나자 디미기 짐주 침루 그 딘데 그 치자 스나자 체진스나자 당군에 저는 단다 뜻디슈 라도 하바스 저는 지단 저는 아주 참아야 라도 하바키야 열와 디나로 히랑디 가르스는 그뒤에 다야 열에 아주 타니세 직 사자코와 샬룬룹 찬스 제제 렌스 동기콜 시에미나 짐주인도 요레 델리아 디나나 찰레 나닉 슝레가 요 디나레 루드나사 요레 디미기 키나 카지 카와기 네지기 요레 제다 디제치디 디나레야 키나 그뒤네 디 모트 디리아 토나나 고야 게디 키나 김잔 알로 빠라이나 다 암라이나 다 로바 주저이나다 딘데 다 차례 먹고 채 딘데 가는 나오면 해 채다 고난 못 때는 뒤 못 담으면 되는 뷰 딘데 가는 나오지

0: 지 민가 말에 아니 다 디리스 다 독도 센터 랩스 뭐다 랩스 개베 수지래다
1: 저발
0: 어 님규 김자나 랩스 개디다 잘라 자야다 근데 시세다 이제 지그로 와
1: 저발
0: 아니 뭐다 랩스 랩스 라스 두 칼로 랩스 두 뭐다 랩스 랩스 개베 수자 돼요 이 인도 잡아 아니 디토리 양조 단다 당부디 감 중이 자한테 다 이내 뒤주 다 정말이 그냥 계란 말리 콜이야 럽정 되게 줄이 제초고래
1: 럽정
0: 제 안 뒤주 랩다 비게 교리 육디 남자 당부디 단지 감 Kupchu lenbina lakidi ya lan tuwa re. Lan cawe shugo, lan cawe mengshi gan liya shine lakidi shibshi chiya tuju di gieto kemido, shibshi di tuju yu chukudun di shibshi di nang uro kira. Kamchung nye chiya uro wa. Tiga ya lupchung chi gu to, nindu ta gu to, rimdru nyendo kwa pigi kuzhi todun tsemba chinchi nye di chik shibshi di takta dedu kwa di tiga pigi ya lupchi nang uro. Di takta sugu re, di tangbu di che.
1: Le sengi la, gomu sung di, le sengi jik xeba xos ke la. Xeba di jik xe, un kong ki tangta jia ne, xiong zhu lu yub di, xuk di jik sung ra xiong yin ke la. Ole sengi gonggam sa.
2: Gonggam sa ke la ule.
1: Le sengi, kina ki xeba le sengi, tai tong ka na, ngu su chi chu su, tari na ro. Le sengi, tari nga na zu, jim zhu tai zhi le sengi gyu ji, nga zu le sengi ki di xu gong zhun gen chung da la le ji, kina gong zhi na yu di tai ka sung xiong yu la.
0: Let's say, 만니게 민도 신이람 템도 규가 용고 민도 신이람 딱 아니 십시 십제 제 민도 신이람 자그로 단샤 모든 니 민도 신이 딱 이게 강가다 지다 전딱 디나 레빈 멍구지게 다 암조 차야 소집니다 매다 보나 배지 진정을이야 토나 냄규다 토나 직 마담베 소지레도와 다디 템도 규고 민도 나나 제라 코리 도담설로디야 태제 비게야 녀모르도 템도 제 규가 용고 민도 아니 직 대화치 동안에 비게 직 레바테고리 직 계란 유메 탑달라 기드남 디날이야 직 모적 직 지단선 군자 기업이 있는 거리 도담선에 모적 군자 계약이 잘해나 이제 직 여러다 이내 지단선 군자디 개변 유뇨레 가슴이 계란가 비게 배주 당한 비게 좀 잡으러 와 근데 내 년도가 디 군자 기업이 비게 배주 참에 잡으러 안 비게 따라다 마대자자 계란을다 단다 주고 규디 있다고 계란 다만 계란 대어들 배제 다만 비게 친사브레 자다 템도 규가 윤고 민도나나 아니 즉 간에 윤고 민도 미디 거와 열에 다 지금 좀 년도에 이 차례 디구간 친제 계란 유명 탑단라 기기제디 년도에 로미 바나를 사자 간에 튕구도 다 니그 민도는 어디 있다고 그래

0: 几句浪过爹姐着，
1: 着，几句浪过爹姐着。啊，来过阿南爸爸。呀，南阿妈，你说。赶紧全部的进去。哦哦哦，爹，你是。你是没？打着，打着，打着着。
2: 几杯苦油苦盐不糖，苦油了把做全部没有味气，场面结果了满场熊的也不远。老，给咱过大年时，我们看个汤头去，查找空气，家里囊中的个鸡，没对哪路熊。
3: 那是那是，那天那汤头忽然给查到动物园汤不吃，让么媳妇吃是吧？但忽然的让新疆人呢，让么媳妇呢喊我们说是吧？但让新疆的人不一呢。
2: 아니,코랑디카디,주고디비니벨라기남제,직낭기쭈그모르충제단비는코랑라시비는모르디라신교디라기디는롱아,카다라기디베지미단차브르다베토베수시그래.레세레세.데오쇼사드리야가타냐나.디체제라기디텐지디토스베면도다우충내제교련이야교통부들련제남자타무들라기야라야여르바.다탄데라신교디. 그런 길게 모두 단지 주기 멤버 송제 멤버 진짜 단지 다 다름 규야 모두 멤버 쇼 라스 주고 담비나 아니 롱아티 그런 라키디 있는 배티 멤버 롱아 코스는 아니 신의 칼로엘라타 친지 토끼제야 높존제 규린 규레 롱아 어디 개디 롱아티 규린 차베 젤이야 카르티니 아니 개나 비 담비네 비 담여레 비니바
4: 比你不答应，有的他虽然不答应，有的他那个做，他推单位那里啊，拉几个，但他推出去吧。对对对。但他那比你不的呢，老卡的是那老女婿呢，老出租的是不的，他那可就单单的。对是。但伊那里可就单单个车间的，车拉东角的，哦，几九个么子单位呢，老阿，别的没有说不切。给的最低单位呢，他那拉是些最低单位呢，人家打了九个，出个单位呢，老九。
2: 别的，就那样要么的，老就就那样要么的啦。人家他允许人家跑回去，人家的你们就按那买买给呢，讲这跑用过来，讲这讲这没跑能过来的呢。老大追击单不赢得了，当然比你们的追击的那么着的股价股买给的当然要了吧。我的印度，那你送这两个单不呢？送这两个，俺那媳妇请教的，初中们到现在吃单单要了吧？
4: 对对了。
2: 哎，养个单要了，几个单要了的呢？ 입중단열의 송제차단단열 디날이야 다 추점스도 중국단열 말입니다. 에이 니 비치다 진다 송제디가 차단단열 차단 디 인도 잠바 계란 라스비 있는 아니 로 계절 모르는 롱아 계대 주기 담는 로주단열 로주단베 주기 로주네 가자 로주네 계란

0: 슬레구레 카가 이날 파르라베 모토 파르체 오니 쇼바 오니르바
1: 눔모 오니
0: 제모 오니 눔모 랑눔 세체 모토 부레체 눔모 오니
1: 부레체 보든데
0: 이 요관르바 제가 다니 디나 치관스도 가나조 탑다야 그 푸 오니 모토 부레체 디나 예관스도 맹가르 딘데 제교그 딘데 심조 진이 제교 닥체 치하다 제교그 여자 오니게 엔데 예관처스네 모르부그리자 숨차송아 이네 이네 지전상 토도스디다 만한주님 주 추좀 모두 고춥시체 점신구 생겨스도와
1: 어릴라
0: 어딘데 콜로 주 여버와
1: 제제
0: 그치 좀 같이 콜로 중이 없으니선데 같이 안조 추 딘데도와 시부든데 마토니 안조 추가 딘데리아 좀 춥신데 어루니스도와 이게 강가 미세 모르데 안데네 발라베 모르디게체 이네 이네 디나로레 하려어레스나 콘제 치게 주 추줄레 마르데 디나로 고래 직제디게 직 코리오가 딱제 지하선이는 뭐 디메게 데르가 딱제 진이선이는 뭐 디메게 남식 딱제 진이서 디 주거 디나로 그 디나로 여제디게 추제디게 이나 층압제 축제 레랩딘데 디메게 가라서 직 년동기 직 태동 주거선이들의
1: 요제 년동 좀 버텨 봐. 뭐
0: 이직디게 간걸로 다 디나로리아 믹스에 뭐 차대어레.
1: 레스레스.
0: 뭐 도스 주디 디나로리아 디게 간이야. 이 저 있는 직 나나주 문조 칼로베 문조 제체고 여말에
1: 세단디
0: 문조 칼로베 나 에림 블레소 단낭다 메모든 템부터 그 칼로베디니 자란 동문도 센데 랩제 뒤줄 마데브니 네줄 합이나 아니 디 구진나니다 도듬지니 데 긴지 대가 요레스
1: 레세
0: 세단디 토레 야니 찍네 칼로베 뒤주셰 유 칼로베 톱단셰 유 칼로베 라키 직셰 유 데네 계란케디 랑고 루가이나다 레군기 직 중래 관계 주거 디게 도넘나니 나르디도 인 디간 예체시디 인 인지미직 겸난 고고레스 디메나니 가나주는 규체와 유베 긴지사지 리그 유바
1: 제제제
0: 이날 퍼규기 긴지 여러 대가 긴지 여러 제와 유베 긴지 아 고젤이야르바 가나주는 뮬렌데 자린 사치르바
1: 저발라
0: 어디 아니 퍼규기 긴진 셰모체
1: 제제제
0: 긴디 디도디게 도스제 긴디 디도 스파빙구레스
1: 레세
0: 안도 스파빙드니 양아주 하고 싶어 자루레
1: 제제제
0: 레세레세 이 도스
1: 안데글라 타조 망고 Kelang Mimalia, Samte Namba, Anni Kodan Nisce, Sunye Dula,
0: Lolo,
1: Genetante de Gala Kong, the Galaxy Qualin to them, the Galaxia Sastua, Hongre, the Ni, Lesne, Niguk, Lango, Sinuje, Lakjan Chevins, Anni Kupti Dutsamba Kareji, Denzu, the Chazan Chev, the New Beans, Anne Langolia, Jigig Nizu Chumbin, Kristau de Talunga, Denzu Newmess in the Casino, the
0: Alabonandi, Pijin. 그때 그냥 디 다 수수 자야 되는데 있는 수수 이렇게 들어와 주지 말아봐 총리에 그런 거 말아봐 저는 디 인도 디 단등 그런 그 민간으로 터져비는 그런 게 징이 징이 순간이야 디날 때 단란 거 디 파티나 다 내다가 디나 다 열에
1: 레슨 레슨
0: 그때 디 따먹으면 그런 거 락 디 도교 락이다 그런 게 유명탑단 락이 키제 수수란 친제 타니 세팀 주인도 디 순례 하나 친다 비게 저 치대 없이
1: 로스 치대
0: 없이 오죠
1: 레슨
0: 디 인도 그런 디날이야 그런 게 진주기 팀계 루트 차다 디네 텐주기 디니니 디니니 로가레
1: 레슨 레슨
0: 디니 로가레 어디니 님들 제야 요마레
1: 레슨 레슨
0: 레슨 레슨 도시
1: 도시 결라 안데니 양치 콘데 결라 그 체직 낭든 전에 지 송주 말라
0: 레슨
1: 안치수 제바이 조슬라 타도리아 치 그런 한 년 마고 또 결라 고단이 세 쇼인 결라
0: 어 도전아
1: 아니 더 지금은 아니 유나비는 아주 퇴수 김배 자료 수야 주문소 아니 사월 지메레세나 안결라 모두 피지도도 근처 나로나 쇼인이라 결라 레세레세 아니 첩지도 단다 아주 롱친 되는 쇼배 생긴 용다 차조리아 단다 레제 직세 신낭신배 차조 용기 땡땡 아주 표조 롱친 연천리 공기 점점 태제 레제 생바 토지 쇼인 나나조 레제 지메나 연결제 쇼시 Teda Chepchi Namalin Gik, Teda Namakundu, Chilgun Nambe Gurin, Jimjur Dinchalia, Chik Lautundu, Tonanan Gu, Chinguishu Yila, Lok, Lingye, Sinjago.

0: 在美亚拉提卡拉西西从家亚拉达瓦拉扎马当然今天拉进土地进去了那是从家拉我呢配置就是土地地在见到我们东啊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1: 네, 세능 두에 감사.
2: 제발 편지 챕자. 네, 세로.
1: 주시야.
2: 너, 오늘 주 리세나 체지 슈베 슬슴 주라니 단에 멜총게 당와 좀 시비 수지디 코는 헬스네 임베 단지 원두라 타 사기네 임베 치충달라 타 내신 추슈네 임베 충달라 진의 지구나 마세 오늘 주 충달라 내인의 총게 당와 좀 시비 수지디 갸지롱 챙키 싱인 초부소 님주나 바 토제나 슈우인
1: 로 충달라 게인의 레양 니게 체지 슈베 루시에게 최대한 하자이나 오랑 게인의 시지디 지기 시기 민게야 잡 수기 수기 레야야 밀레 아나 수 센트럴 링게 단 타능신이나 차저 링게 아 창마이나 지 가소레 조나이네 레 냠주나 토체나 수기
2: 네세노 무튜 아나

0: 인제 잡제나나라샤예 제자시야라시인제 잡제나나라샤예 라테제 제네 신도 망조 쳐지디스 뭐 리지다도 니네 추네네 까베 염네마 세세라 레용 내용 모두 배 장감 너무리 시대 영화 대신인 주주인
1: 렌세 터제난 쇼인 시대 장고
0: 라더제
1: 올레 감사
2: 고맙사
1: 라 감사 지난 생일 하시오나
2: 로산 생일
1: 레세 로산 라세 바크네 이나라
2: 시가트인다
1: 레세 라라 나나 주 공부 좀 더세 루시디 로산 라게 소피는 지유나라
2: 레리 집에 레로 영화 보기. 단도 나도 좀 그 전다 나중에 우다오 언제나 다 공기 레로 영화. 제 도면 좀 도면 시간 나한테 좀 들 전다 나중에 우천들 나타 니메테시입니다. 지금 어떻다. 빠산 유튜브. 사실 진짜 인상. 투심 전들 전다 나중에 우계산 나타 우천들 나타 마제 나타.
1: 嗯，春节忘记了，春节了，咱们看，那个用了手机。那些了。就是讲春节那天，那边乌拉用了，年底了一些拿不拿时间了。那些，哪了那些？
3: 松懈就分了最多了。
1: 松懈可以拿。
2: 江西那边呢？江西。
3: 江西。
1: 江西了。
2: 好了。
1: 那些。

0: 白尾比拉吉参加本村学堂级的研究电商明白，故事三堂他教我啷么用尾，真是没对手。白尾比拉去的，大陆的教我啷么用尾，没对手，这是对的。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给鱼品拉长，国的同学们也懂了解。品种的难度，比在台湾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
1: 강길이 디기 좀하나? 강길이 누디 양기기 디기 남양 좀 배치 나이 민두 키레뷰 니양 보냥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생각 나무 초 공토 나무 초 셈바티니 편종 나무 초부의 저주 제비 라면 접종 드라 상무의 남다르키 뛰어지디지 디링키 편종 농친인 체니공 지조리 젠디네기 지조 망추 지젤레 젠 내초 가르시버 수담다 적인 레젠디 십시 친구 남킨 바상 스링 라기 접주네 그나수 안수리 젠 셈바 투지시 수구인

마시네 고송겐 쿄란 민바 쿄란을 쇼와 요 말이 남군 나 야마 주디 쿄지 메고가 가리인바 디디 쿄레 동민 샤르송에 내 디리 쿄란 낭라 동기미 권잠도 양 총도 죽음이 구순웨 사민 삼바라 추게디 대기 짝바르 치투냐미야 대기기 카시 모람레 창와 유답 대기기 태도 규네 시기 치라 뻬디당 수레 권잠도 개주 우주 야겐 수레 년지 집에 깨자 차 잡으식 차바당 잡지 친누르 치게 미소기 추네 뻬부 잡으식 대기당 구순웨 사민 듄투용 김엔디 시 구순웨 사민 뻬뻬 소자와디 통와당 짜니 깨제양 세부슈미도 콩콩 가바송에 뻬뻬 소자와디 아치디 지셰라 마가웨 남규르디 콩 총습기 파유라 튼시 주가 로송에니 네 콩기 잡다 고송기 유라 구순웨 사민 깨 총유시 레군디 레가 총습기 레가 드그 마리 편주인 첩체리 전화 직텀미 공바만 슈바 랑가 레네드 카 체체 내군르 직수 럼루 요 마리 삼기두감 콩로 립소나 네 슝레 강도 직슈어 슈아 뱀뱀 소자티 깨자 티다기 구순웨 사무 소 체접치 도포 디슈나 콘수 김미 태와 감발 주주 세베 몽응습기 믹추양 숄라 케투 큐르 네 겐라 Nyemo nangla matongyati myo zongbe matan churay nang silya tangche chinga zong nanggi lapo linggen su gonggo tangche kiongdi gitu. Myo nilu gyumtsin diyi morang pambe nile gyop tupri jang. Kyure dindas shubar bangda kongki chikyu kareyo. Degi cikba suyne gache singla zuy. Gusungwe sa myo nyamu shintu bula zuy watang longkor shintu kukushe marka chik keryong. 계기시단 비니 면산의 뉴베 마리 지 슈신 머치 마트와가 뒤치샤 땅외 마르가비기도 흠부게베 머류주네도 나라의 강의 마딘저 지종 중에 슈구 뇨표야지다 민도 지 미소기 추네 레치부자외 표민 표제 겸바시기 구구시에 마르가 랑디 머치 마라 죽잠 죽잠 치신 디게메 딘주 종배 추러 디다양 캐차부식도 뉴디 하장가부 여장 니마 카시에 송지 세부 세장 저기도 아니 주십 시기 메조 삼베 도바도 지 땀니 튀긴 중화시 제다 니마 니숨제 말레부 강리 총주 여바 딘저니 딘주 밤으로 누마 가주 여바기남 시 미소기 최도 강수네 셰차롱겐 중외 개강 우티디 두차 나와 셈베 그저 티다 튜디 대기기 동라 차슈슈 제징 입세 임내 민앙찰 고송외 딱바르 면산에 만유기 요장 마주아가디 모랑기 종바식 이미 가준주 감회 소수 종민세 마을양 방다 매듭 디마타도 슈주 매발큐르 남겔라마 근조기 시내 슈유 세레양 세레 동표겐 딘저 은혜 시주 매첸켄 랑지 아 지지지 시 구순웨 사미 랑기 계절 쇼앙디 치겐 중화 신비 람신 크지 칭에 투당 쿄지 마디 녜 종민 신 마송 이나양 시 대기기 크지니 친잠 투출 대기기 계절 시에 마찰 공라 구순웨 사미 담니 투 나주 모다 모도네 라주 채나양 쿄지 더둔 종보 캐링기 민도 동바 종례 투보 딘저 녜 통마뇨 딘저 마리 nganzu tuzang nge rogri chochung shik zu che ma duji nge jikyu che di chung ji yu. Nye zu dinda yu ba nge ha kong ma chung, tiri nge la nge kyo la zhoga jik ji cho. De ji ji libyu ka yi kibre shu ne ma zhoga jik lang di shu yung. Chana nge zim shik minda, ina yang nge changma yu sa jik de ji. Gusung we samu ngun zin tene me chi bar ma chi mar chi sha su tang. Timatadu mimangi miki dajua jikdu duyung. Deda, di kyoegi zongba minsi kyoegi shio pyoeba dukham. Gidu karijudu kyoerangi deda. Yihigi jentan denbe gynjuogi kenu. Jigdindina mi dindrae duga. Gusungwe samu machi kukushie margala dang dang dang si shune
나라 샘베 짜짜 수르사탄 참유다 제구다 총진다 좁게르 제키추네 대기 김라 로알립치 특히 몰라 수유로아체네 김라 로아땅과 떼네 마친 레보마 펍치 카디엔 키띵도 떼네 민니 체와르 제티 훈 토르신 듄기 까와딜 딘네 따왔다 맥주 도구 지지 힌도 롱용 대기기 맥주 동화 어구 체링기 통화 당부 인비 샘낭 랑신도 구딩 세외 자식 차보다 라베 내가 샤네 대기라 차포바 강루 내주 가리 체중에 랑게 아메버게 내주 사고 말봐 대기기 넘규 어구 체링라 냥담 쉐바 하자는 용신 견 가리 유는 양 샘기 딩도 변해 줘버시 Mujila, kuniki wala, gyangta, kangzam yuna chirkikyu. Wendi, tirin mu gumtab mebar, lakbe, ngodong gomne, tagin chebe, nizu, rejishindu, akurhi. Lengen dindra sani, ji chedam. Gime, ngocagyu meba tenzu, ngay kuza niki, ngosu yongzo chuli gyursu. Namge, lama gyncho ki sikiri, konzu, le gyunze la miziwa dindra chena kala jigri. Ngay konzu tsueba zhugi. 아쿠 대기라 녜주 딘저 포바 퇴치 콩주 메지 렙토바르 마테다 수체미 하고 메바 대기기 무게 가신 아쿠 조르 마주 아지 녜케르 마치시 디케기 체고유 수우주 잡스 다자 통송아 텐산 마다 추라 총게 망부 딘저 유디 지미야 가고 요아리 다니 녜주 딘저 시 중아리 아고 치링키 치잠시에나 대잠기 치바사르치 수체로 마세로 수중 카톤나 약슈리 톱자는 용료 딘저식레 메버티 헌티 세베 고에 죽임인도 더도 녀브주 딘저 용교 총아리 땡에 아고 치링키 고 데르신도요 대기라 종례 공기 고래 낭체베 된디 람싱 싱기 총소로 캠느야 락다 티다기 추네 세례 땅과 캐린 지게 수양 중 매드 어구치링키 콘주당 인미 예제 제발 로인 제베 대기기 마당와 모란 소수 국급 원삼식라 슈기 인스 대기기 국비 국급 원삼식 떼네 마중와 콘주 고도도 차고 현식라 사수기 뒤수 생게 총주 밀라 신이 태공 유잠 용기 유보다 미 겐바탕 냠두 레가 체웨 추구 초양 튜윈 티낭 총주 달 제모제월 주주 용기슈 티니 듄나 서리갸바 강 주주 유바 달 총주 미 겐슌 창마 초아 지르 도르주 체네 조바다 링진 강규 도질 가양 현타 능신 규 미투베 진이 지투치 강규 교라 도르베바 가바친바

그래 년간 강류의 고알 교내 대제 가르치기요. 그래 밤은 야부 마답제 가르치가 참주량 강년 가르용 매발을 내바티 무게 된신도 다 야부 중이샤 지마 교란 샘발 훌륭한 강류 고알 교내 대초바도 지슬 균도 신지 신계낭 대동 자연 망부 하유배 김상 창매 구추 신계낭 되바 잡바시 Rinzhengangyuki, Pamu Yabu Madakbe, Pamu Sonbyu, Zongchongki, Sokru Gyurse, Zabtong Nangchine, Gikshuo Sedi. Ni Zabchu Nangshiwadang, Jiki, Sukshi Zabhin, Kane, Buruwa Gabu Tunyu. Dejitang, Ebutsirin, Chongbun, Chongzui Mi Genshun Changma Limne, Kama Jima Ki, Chu Nazo Dun. Lale, Pamu Chukwa Nang, Chu Gyonggu Serwadang. Lale, Xiemen Chuiwar Gyukshin. 주용조 리시신 최다치의 마차공라 밤을 상마티양 독시해지겸내시 유잠시라 밤을 숨쉬워틴자 생기총조로 용용매 총조낭 차고틴자식 중어대를 카망지망기 랩링나조치규 매매시 라레 삼년 확장체나 连재굴기리 링진강규기 강조내 밤을 야부 마닥바르 밤우시엔기 신계낭 자사월 당내 캡상 충충 릭덥 제자 차구친부 틴저 중월이 쓰러왔다. 라리에 밤우 약부 마닥바티 미강식기 중의 인양시 미뒤바 쓰러왔디 직계철두 레가 가리 인양 지시비 링진라 균주 코나 치바양 장샤 마리스 라리에니 차구 고도도 품나 털뜻 매베 토시에 마시에 체내 뒤니 지양미 지양쓰 원디 생계 총주 미 전시 댐부 대자 매발 시에 신비 전티 뉴원니도 띵지 주바다 가사 커지 년바 텐자 마워 치장 디린 상마 제신 이 내도 법치 냥지 심기 균주 치심 용수 누바 규루 치주 숨 시워 텐자 생계 총주 김자 순자 시기 뉴네 시에나야 당린 치덥 제외 차고 식시 생계 총주 미 현타 이교와 통사 매발 현라 록편 첨부 지주총은 소수양 셈바 기바 용화되니 생계 총주 수균식지 테나 캠산 상매 랑뉴 강조하기 대기 콘조로 뉴마르카지 깨워다 지주 손보로 내라 속바 포함했다 대기기 샤독도 카시에 뚜브네 초와 대주를 굴신 키총 강조 난와를 조견 수양 총매 치주 숨거 매배 로그리 수중 무튜 내배 금지 매발 겸네 수중 툴규를 내바티니 국민상매 전배 죽제듯이 대기기 로그리 수중 툴규 치다르타 주금이 마신발 대유튜 개상기 랭규가 집튕기 인설 개상기 갈래 딘저 약발에 소수 캠말체나 샘체 중어유 내가 먹는 가주의 체중 소수의 내가리 류 대외 마치 심장 기부용 닝캉 년에 되는양 민남주를 다 메꿔라 내외 돈네 신의양 교바미 제설 대기기 어귀장 추중 털도 주 지도 체증 최종 랑고 메튠발 고난 신부 양진 가바용기래 소수일탈라 소수의 최바편은 릭 시발라 속바 시에베 대기기 추중 털도 만주 랑주라 규루 남군 레가 먹는 기태라 창마 쥐린 체줄 가야 수중 툴줄은 이뒤 계산 비배 현다 창마 제 미수 견자치 수중 은수 토르웨 닌테르 계산 아부네 대기기 김다 용네 은 구죽구 총총다 삼주 니부 윤린 구장 마용와르 계산기 군이 배발 침배 신의 대대 훌륭한 용식 바대 뒤 콤캉 보아량 같이 하장 치와 달도 난 링진강규 가주 구장 용캔 매발 고차기 땡투 신기 예가시 규네 샤유발 때나 총촌네 튼송와자 미손부 대기 김기 고래난 딸바직러 대바다 편춘 채나당 박수윤 치치치 대기기 부네 갑샹은부 신치 탭직다 레스집의 정류직 뇌타 면자외 ngālo chākpa jīk jī kēryōng nē, cēnā chēnbū chēshīn kōnzū kāpchū tū tē. Ngā kionzū zētū jīk lōgī, kionzū kiāng shībdū shīk chēnē chēlā yōmē tūshī. Dēgī gī pū chōngzōr chōngbūn lā zētū gūrō chēmyōng wātāng.

제토티 콩 하장 잼부 쇠유 게사 코모초로 신치기 데메바라 코모초의 토창마 셈나유 총수미 파뮤치도 듀뱅의 네급 네디르 냐르체 주시 용홍라 펩송나 콩라 타주나로 쉬니 고샤 겹송나 견소로 끌리지 않 체류메 부괴초 게시 고르마주나 창체달 콩라 퓨체 콩기 타주 컨르스 난송대기 총수미 듀베 뉴피베 랑마창마 대기기 고샤케 괴네쇼 밤송부디니 머신에 안주 제버지 다제 밤은이 시차외 ngay ngan zu go lyo cho. Gaysan ki taja jishik xie gyan den yu xiongme dar chiba dini pyume xien zu mo la kiong chenpo derwa dar tu nang. Ngay dena daki gi xieba da chetu dongba tup chakyu yo maari. Ji tsam ju gi xie. Rita ngan zu tuku xie zha nan chu. Ngan zu gyuda yu bu chie gui ma to cide lian zhe kor yun. Tsam ju gi xie sima ni la chung chung ki tam ni tu. 견조 로아치 투바양 개외례를 지초 근발 추바 퓨와당 외부 진바당월 개밤이 이내양 다자 총갸 대부 켜내 요아 말이 총주난 김자망그 마드 추리 총기도 매잔 신복하시의 기양 총기 유여자 렌콘 척교 묘미토 총월 양 강의 요아리 머신에 다자 밤우양 매배 견조 카시의 식냠도 좀양 마자 미두 수중디 응아치 마두발 투르규랑리 Tiliye nga zam torna kemzang sosur rang rangi zishiri suyo chogri. Ji bu na kantun chi shimbe agu cirin yang tunyong. Agu cirin gi gaja ti nilu gyumtsin sheba shik inmu. Gaysa ni nga gaji kapu tijawa nyanjuru kapu kyunimi. Che chi yongzo chokbe maci jimba dangyu dongdo chi. Gaja tinja shik shebe gaysa shindu ni magi bar kyurdi kim nang lega yuji. 주면에 늘어. 총총당 삼주니 휴구르 대비 토치치 휴에 깨져자 휴구주 묘미지. 가돈 종기 남수 살치 종총기 냠디 응바르쿠르. 남수르도 개비 답디 강중 텐조로 간저스 때나야 따나라 미지비 종기 서피 최고르기 우르칠리로. 생계 총수 미소 니 텐지 쿠베 윤라 남예윤 니수 강바 토지마 닝지보 따르바지 개비여바 대다 창마 총카리 총작의 망부틴저 가바요레 개시 강바 토지마 따틴 용조 미켄바이나 묘켄리 총켄 망와 용외 수응의 수러르기레 난주 생기 총주의 김상제를 쓰리께바 강주 유여바를 차시하나야 콘소로 곱샤 팁기 말이 생기 총주의 미주 틴저시 휴교를 감유 내주의 피게 주주의 생각 종주의 미 시도 당 중매 윤리 마송와라 강바 토지마 따르바티 킹딘 임바마세 타둔 강바 마당와라 비미 수주어 체배 지틱 랑코르 주지 체배 총칸 총중 양퇴 총산 통통 직부티 축제 퇴발 규루 총산티 축제를 양 응아딘기 개발의 유티 쇼바 차가한 난도 축제 퇴 가동 정도 샥뒤 치킨 주비 쇼바 야랑네 차칸낭 장알모 포바 강도식 통화다 샤몽모 카시에 사와 퓨두 포르강 통화시 정총기 레치츠 레콩수 저도 끄지 차칸낭 가다 조규 메바 려고 조바다 미좀 치만두 조신 체슈만니 롱부신두 미풍기 최네 열규 머규 치라 낭주 텐자식 치유 발두 균 튀기규 공세 신치 축치의 남바티 격종 볼로 격사카시의 기사를 부규르치. 생계 총수의 개바조 자라티라 찬나 치다 취진 추구 로쭉지 중이라 리바타니 땜으로 인해 커주쇼왕 하쿠기메. 웬디 콘소 가부 가주 유나양 땜에 뒤규레메. 퇴추 망치외 낭 가동 종라 빡빡 뉴줍 제발 용외 카치당 김치의 닝바탕 겐치에 묘죽 제겐 칸베 격종 볼로 작사 카시에 기타네 꿀기 유여진 대띵기 뇌로르 타니 콘수유 왈라 주주 양양치 공매 축제니 창칸 낭두휴 창칸기고 공세의 신지 지기 유여장 창투겐 망부 메바라 급급라 가동 종 균의 주겐 유신기 미진이기 창후강 뇌네
칼릴라 교수 규탑치 원디 공무 신세 창칸난 민망슈 인디 생기 총수 민슈단 달체나 티투 아마 장마르 신에 남랑 것이 공도 행기에 신시 나와티니 뷰기 신기 좀케마 니마 편도 라기 개이기 토안에 잠바다 좀바보 비준캉네 비준낭웨 점중링체 주목부시바 편노네 벽에도 법규르당 좀지 양뒤제 슈브티 류줍뒤엔 바티시 생겔링게 띵디 벽에 롱팅기 리젠 퓨스마인 리젠 저주단 직촌난캔이 전총라다 십시 챙규바니 미안하시 생겔 슈딘자고

0: Shamla. Jinnang abe ci sumju sujin nin ta, pionda shibe ci juyong nin ki namsi ngun da shuuyi. Juyong minzi kan ki lo tu na, pionda shibe ci juyong nin ni resa nima ta, rezo da ga saka, jung chu min ni chui jin za dun juwa yung jum, tu da namchi, sa de tu ju. Nga ju jin sib kor, chi ju chen lung dang, cha mo tang ma mang, cha xa ta xa lu kui tu chen lung dang, nub ta nub jang gu la, lung jin kor si kui yu ta.
1: 就能是连过年单位能是因为的呢毛无去做你这些人天天采摩能就他我的宁之西子努句他路句见了恰我穿我婆婆他看穿我婆婆撒着恰谢了恰我真我婆婆他看真我婆婆强对畏惧他路句破给路句见了真忙可年人民些南地句他撒着恰谢了退家婆婆他看什么新婆婆天明色归了真忙可句三年你们我的他能就努句他畏惧宁之见了
0: 남팀네차우촌오법규타칸촌오법규사제차셰라차우진오법규타칸촌오법규응어리게샹총데카지라칸진원네치외파법규참도타로게후규토진맘코네리미시남팁규사제차셰라퇴자법규타칸슴슴법규팀이서구라진맘코규너주타응어리시제누규타로규제라타고치와림바둔예윤개규제리 샴라 조용기 총기타 총대 조카지기 남신군도 쇼이 테사 젠맘 코규타 누블라타 코라 림부숨네 시파르기규 최제 마슈 앙창기타 최제 토슈 앙창 뉴스기파 삼주지 젠맘 코니 림시 남탄규타 샬라타 코라 림부숨네 시파르기규 최제 마슈 앙창아타 최제 토슈 앙창 뉴스기파 능추 남티규타 누블라타 콜라 르부추니 듀파르게뷰 추제마슈 앙창숨타 추제토슈 앙창쥐피파 퍼깁추라 젠마부코니 림시 남탄규타 샤라타 콜라 르부숨니 시파르게뷰 추제마슈 앙창쥐타 추제토슈 앙창쥐쌩파 네동추라 젠마부코규타 콜라 르부숨니 시파르게뷰 추제마슈 앙창기에타 추제토슈 앙창쥐쯔피파 Sankakababla Kamacha Pabgutha, Nublata Hola, Rimbashine, Napar Gibgu, Chose Mashu, Anta Nita, Chose Toshu, Anta Jungipar, Kurubchula, Jimabkoni, Rimshin, Tucha Pabgutha, Chose Mashu, Anta Gieta, Chose Toshu, Anta Nuzangpar, Gizir, Kamacha Pumni, Rimshin, Kanchu Pabgutha, Nublata Changla, Rimangani, Trupar Gibgu, Chose Mashu, Anta Chita, Chose Toshu, Anta Josumpar, 不是啦，看不起彭尼人心，吃不穷，拍不塌。下拉他，落拉人们眼里出拍的给不够，坐在马须，昂长烈火塌，坐在头须，昂长揭盘。现在吃不穷彭尼人心，那么提不塌，努不拉人不出呢，对拍的给不够，坐在马须，昂长泥塌，坐在头须，昂长举皮盘。俺们到了，那么提呢人心，推下拍不塌，努不拉人不出呢，对拍的给不够。 坐在马须，昂长骑他；坐在头须，昂长举皮盘。登上了，真忙不靠你人心，那么提不他。好了，人不送你，洗牌给不够。坐在马须，昂长送他；坐在头须，昂长举皮盘。说中了，那么提你人心，恰我穷不给他。坐在马须，昂长洗他；坐在头须，昂长脚给盘。老弟，那么提你人心，真忙不靠给他。坐在马须，昂长骑他；坐在头须，昂长举皮盘。
1: 定金了，真忙不靠你人心，那么提不他，坐在马须，昂长洗他，坐在头须，昂长女婿盘。好容了，真忙不靠你人心，那么提不他，坐在马须，昂长蹲他，坐在头须，昂长女婿盘。忙看了，那么提你人心，恰不穷不给他，坐在马须，昂长出他，坐在头须，昂长女色几盘。走远了，退家碰你人心，真忙不给他。 坐在马须，昂长军用个塔；坐在头须，昂长女生一盘。明年了，真忙不靠你人心，那么疼就他；坐在马须，昂长骨塔；坐在头须，昂长女生盘。难看这真忙不靠就他，努不拉他，好啦，人不送你，洗盘给不够；坐在马须，昂长气他；坐在头须，昂长居住盘。能力了，真忙不靠你人心，那么疼就他。 好了，日不送你，洗牌给不够；坐在马须，昂长送他；坐在头须，昂长女婿牌。你莫真忙不过给他。好了，日不送你，洗牌给不够；坐在马须，昂长你他；坐在头须，昂长女子送牌给接接。天天那么些我都学他。 坦德尼毕竟起却最阿巴达达日。

0: 라트 지젤
1: 네세 라 토체나 시고이 나 네세 토체나 라 슈덴자고
2: 라 인세 모 캄삼
3: 닝고데
2: 샤라 닝고딜레 너무
1: 디키라샤
2: 네세 디키라샤 바크네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来钱输赢。
1: 空都立等可惜的皮杰呢？哎，今天团结组织写不来，唐伯康给团结组织谈，你不几团结组织，什么七团结组织借给过了呀？我都输出不来，立等低难了呀？唐段哎，今天才给难些是不？三十就属于组织过了呀？我都得不得几输？今天进入了马队边车，让我见写不来。大家过了呀，也能过足些。我的手指月，今天才三十就数，西北的团结组织给南边我的西北呢，三十就数的康萨个记者，点白推你三万九百日。第一过了呀，也能按照杨杰主编多些那个这边准备往文南了，前面订的就包了。数你康萨，康你滚了我送不得。接着第一个不给。三十九岁的屯康电报主播在时呢，杨杰主播做起那个送不能行，苏宁康萨个记者困难主播是弱了。他第九天康宁滚了我送不得，康宁滚了我西北，他黄东我都送送不能行，康啊康的呢，康萨堂大个能行个偏不说，基地个屯电报了主播引起送不得。他三十九岁的康萨个记者了主播之一呢，按照白下将我的需求个嘞，变得恰恰，水提送俺，完了水提送俺，大个能行个，输了血养啊，水输了血送俺，写不得不三十九岁的南米汤，大个能行个，彻底大个压他的叫我提，三十九岁的康萨了夸得不。本来按照空都下边白酒的叫了一十七节，我都说问呢，水输了血送俺，血不得不三十就输的了，七点七级绝对在呢，等你转个三十就输的，扛上了苦瓜汤，前面输了血送，血不输的，拉断个车有点把拉的断了绝对在呢，让血在鱼扛上去个银包，继续的苦瓜吃吧，大概能行个，输了毒，绝不得不空都下边。别提他苍白老人呢，那么一段的姐姐，康萨给记得几个课段，电报就给写到这完了。杨安都别想了这个人，别那数轻松啊，数提松啊，写不得不了呀。恰从的徐伯英呢，数轻松啊，是都说呢，昨年的康萨一不记银包，课儿写不着完了。数提松啊，写不得不写不赢呢。第一个故事啊，写就数的提杰康萨，人们得不了呀。提一个提杰的康萨，怎么夸写不着了？接着数提松啊，写不得不。光都什么他个别别呢？数提松啊，写别数的了呀。七八十几个杂志角度转呢，短个啥写就数的康萨的银吧，着了。康萨太阳七八银吧，就三万七八着了。接着。他的爹写白书提送俺们写白贴单，空都写白书提送俺们写白，书你扛上了可以那样，可家的秘籍吧。书提送俺们写白的呢，七折银白糖，书提送俺们写白书的呢，七百银白，小二七百多吧，扛单呢。别提当我呢，俺做了开的事业线，前头这边是呢，几点车三十就输的，杨楠呢，那米汤车少给断了家了，杨楠呢，乔娃少给民给断了家家，可见的开的是呢，哦，扛啥就可二千吧，都不是完了，大家就学不能行，准备我们奶奶扛你滚了我学，送不能行。看啊看的呢，看啥了可哇？大家能行个喷不了可哇？说个可顿顿点子，三万七八的完了。第一呢，早晚前呢，看个九九过了，电信查完过呢，我都输不热的，特定样俺做的呀，别就是你咱们就输着，我都输不赢呢，别呢。康气康江巴康铁心写不得不了呀，恰从的写不呢，别就听我顶点子热点低囊了呀，那康的连松裂不着着了。大伙呢，俺都一时就吃个气没呢。康气康江巴康铁心，倘不康啊康的七八十几个的，卡起个气啥气个压到这都在呢，康啊康的。七八八就可二七八的完了， 강장바 시베 강아 강디 가르 고아데스나 펜볼로 고아데 베나 장제 시에자 락제도블 고아르발 강장바 강태신 시베 강디니 무디 시제타 윤데 락제도블라 고아르체버발라 나가는 시 베나 강기 강시 베딜레야 차투는 시에베나 당부 강아 강디 강사지 고아르 강집에 디카르스나 다 지제 이게 암양만나 르무도 부 코어 쳬버와라 디게 있는 아주 강 죽죽고라 두두 잠 모두 쉬어 잠마도 등을 통 아주 커선 지제 체기 등기 죽죽 쉬어벌레 당보 강아 강 쉬어라 디가 된 아주 계신 차와고는 모두 쉬자 되네 대리 대답디 중 모두 쉬베 디그제 와라 디그제 지제 고라 야이나 아주 모두 쉬잠 다가이 내대야 지제골야이나 쪼카스나 초시 남베토네 지제체티다기 등기 죽죽골야 모두 쉬베예 디신베 멍시토라야 되네 나도 제바현다나야 이는 지제 등기 죽죽골야 이외 남샤 지수여바 마무딘데 대난샤 마무딘이 야구 쉬고 송샤 알아 나도 다데데 시에 망타나 되네 양카스나 축토하게 그냥 我对 前面 前장 공수부능신 디게 신배 멍시토라야이는 아주 제일현단의 숭배 지대체의 등기주주의 남샤도주 야제샘보보 남기 달로난제 킨다나라난 슈위인 지대골라야이는 그냥 我对 슈잠 다가시기
2: 생계남부초 공감상 Tanda Kinam Tse Sin Shinba Tini, Pyeon Jong Lung Jin Nin Chin Lie Gung Pyeo Ge Lung Jin Ki Lung Jin Lop Chi Lie Chen Shi. Lie Jin Di Nang, Pyeon Jong Lop Da Che Mue Ge Gen Chi Mua Tse Lin Do Ji La Ni, Pyeo Gen Da Chui Ri Bie Kwa La Chi Di Nang Xin Yue Bie Sin Na Yip Shu.
1: Xiamna Yai Na, Jin Jun Ma Du Pe Te Rang Wan Jian Xie Ba Le, Chi Da Ge Nang Si Le Nga Ba, 달대고려야이나 고독제 모두 슈즈유 달대고려야이나 나루유 탕메베 바바메 다고 강사게 고드 근데 스땡기 유메게 시제스네데 난도 통조이나 콜라보레 이네 자월숭베 지강딘데 저데 불링가이 담메 바르 불링가이 다자르시소게 지강딘데 요레 디콜라야이나 케베츠르야이나 시조 미툼버스네레 양만나 제셰 꼿당 미직버딘데 망부 요레 당아레 다리 그 치제디 치베 규름 나라 강콕 데데 모두 슈초그 레데 可惜啥了呀？那 中车间，我都没学会呢。那顿卡机，三个截图我买的，车站我都学会，有人拿了呀。天天可惜这个拖了，别急，国家咱们用过这三个多，是吧？了，家就比如说弄这三百包南极，老子几斤南极，俺我都学会拿了呀。那三角，难道能学就赢？ 你奶奶卡的是呢？但哪路有没给爸爸买打过康萨的可顿电板主板，写着蒙西角的话了，哪路有没有的买板的，把马南的打过康萨的屯电板主板蒙西写着的，可顿一年，打到我的七八，要么呢打的车落中七八，有人没人我的了呀？那突然爱难过的，开什么事来的？是吧？开什么事来的？ 第一门系拖了俺做科技的大瓦顶的，我的钱不赢那样，家就比如农村三百八南街，突然地上太高了，现在软了，退不上也。要么那现在三百顶的鞋给，给在忙过月长，他的打到学校就这么难了呀？那科技的这把卡机，科技的文字难当，科技的这些就难卡机，我的学的月。 他妈的，俺们都打的难度卡，我说这些没学空了呀！那打的是多了，第七的了呀！那明的嘞，我的钱的开钱不严重，第一个嘞，这退不进去，我的学个人，打的是那个明的，退我他打不打是被明交了，第六百打的了，第六百呢？ 닥다스 러브데 닥다시베급기 자티 카레스나 팅아양안도 롭종 스머능신 베나 체자 데자시바 더부 퇴응강탄 강디 땜바시베 체직라 시에버루와라 니급기 자디에 된다 다가데 따오나 디이나 닥다시베 닥지두와라 닥디 컨데지로 코르베스나 닥부시베 된다들와라 오나 컨데지로 닥부 시그레스나 측주 치미나야 제시 딘데지 교난요아레 근데 숨어베스나 왕와보암 조스 제시 딘데지 교난요아레 컨데지로 왕와보 시그레스나 베나 차샤 캉다 어 캉베 닥부 딘데리아 캉다 시루와라 캉다 노르다 노르기 닥부 닥은 신기 싸다 시버도부 최강탄 강기 딱고함 양면나 나도 정말 신예딘데지글라 왕오보스 시에버와라 디는 아주 딱바리시 시에버와 강다 노다스드전에 최태당 강바탄 노소스 딱고함 양면나 나도 증겐딘데지글라 고알 시에버와라 대진 슈버능신 왕오보함 조스러버와라 조딘데레 아주 낙보스 고구요아래 빼나 차샹 아주 능구 초에나라야 깨져딘데 시에그루와라 빼나 낙보 낭라 대메세딘데 시에그루와라 양하르시에래 낙보 구칠 뜬시바 더부 깨져딘데 시에그루와라 차당 처음이래 다오나 낙보 낭라 대메지베 낙보 디 고든 가르래서나 미정지기리야 차주는 시범이 있나 미정디난 그 조겐 쿠제 시당 낭기 튼다

0: 유제 탁주 치왕 유바 야마나 탁주 치베 누바양 유베 강사딜러 튀김 되게 미 진주어당 구구르기 남베토네 페버시그르발라 어야 다고 나라데 미스도잔데 튼다디시고르발라 다양아도 태진샤베 베제베나 닥보 구길된 시바더블야 차츠니 시베이나 튀김 시게 조미나디 칠든바탕 야마나 칠뷰바 로아 시바지글라 코아레 루발라 제단 다부 시바디 왕와포탕 조니가라 코초베 차요레스나 직주 침물 때만 능신 코아요레스 제단 디게 슈제 다부 시바디 영이 컨데지글라 코구구 유메고라야 모두자미 루발라 제단 터진 슈바 능신 닥다세디 다부 다시바디 두베 다리 체브 루발라 오나
1: dākbu sēdi kandēji gila kōgu gudēsi na cik tu chūmuli xieba nāngshī wāngwā bōwān zō jīgla kōgu gudēsi wā wāna kandēji gila wāngwā bō kōwā rē kandēji gila zō kōwā rē kōngdō ngā zō bēshā jē ngō tu xūba nāngshī dīndēji gila kōgu gudēsi wā rē tari dē xiebe dākda xiebe dākbu si duwa la dī kā gui dākda dī ngā rē cheba yīna kē jū sō kāngshī kāngla yōba tāng 캐주소 강시 강을 유바 어 배차샵에 있는 아주 두준 표면직을 야이네 제마스기로 봐라 제마스기로 니가기 마디 나고데머로 봐라 나고데머 이나 다오나 딜레야 캐주 강데머도 베스나 퇴모모인바 닝지버유바 제버유바 어 태양 표면직인바 코어체버로 봐라 제자 캐주소 강시 강을 유바탕 디나 남바 탐고드셰 남바니바디 카다스나 차와 강치바 로아 차와 강치켄게 강사이면 땜바 빼나 이그더블 야이나 주어보 시에베이나 보디이나 다불다르발라 다불다레 디 카드세와르스나 차와 강치바 땜바 로아라 양참참나 빼나 차샤 구림 강이인바 세월주바 양요레 베나 구름 더블 시에베이나 쭉지바 시에베이나 구름 뒤 쭉지발라 예베 강사직래 미제 시에베레 구름 세월왈라 다가는 신기 유탕 룽강기 미바 베나 참도는 임에 강사직래 야이나 참도와 럽샤베레 왈라 제장 유룽강기 미바 소 세월 칠켄기 나루 예바 다 나루 메베 바 파 마숨 자베지라 등강 때문에 다고 강사 그 고든 때문에 지금 게 자식을 야이나 다고 자세 문제 제국도 없어요. 제자 지르티도 치물러 야 다고 시바디 왕와보암 조시베 고든라 대시에 당 문제 나와 요리데 다리 대시베 다고디니 공도 송스만 능신 캐주소 강시 강라 여바타 다가 능신기 차와 강치바 구림 강인바 유룽 강기 미인바 소 세월 제베 칠 제외 치도 나루 여바타 매베 바바만 남라 다부자디 자제 근데 퇴용 강대머로 봐서나 다부 강사시기 고든 땜바르 시겐기 자직라 야이나 다다 양만나 다고 다스 무지 최고국 도스 디능아데 다와이 다다 시베급데 양제 두베 도지라게 준베 왕불 난라 다고 다데 카타나 파마사탕 작다르바 나라라 타밀라 다다 여규르 와탕니 차라 빠니 조와 렉시 다유 주주 템바 야마나 다고 다테다 진주탕 그치 대낭마데 로라 제자 내든 딜라 영이 컨데지 문제 최고급에 진주당 대거타 마고 양나 지다르 구미 양마나 대구즈 댐베 송디다라 지다르 문제 최고미 제게 내든 토라야이나 나도 닥데 낭드카 모두 슈차베 타마타메 걸려야이나 모두 슈즈예 모두 슈제 나데 다와지 땡기인 제자 양제 두베 도지 라게 나고 자티다 진주라 대괴베 추시바 티능신 케바 카지게 제베 잠주 나라 야이나 나다디 진주라 대베 체 나미시베 나도 이와 디나라 샤제 제시 좀 양요데 다오나 영인 내든지라 근데

매발 불린 가이 다잖아 닥불산니 신발 차스 디네지기 치강시 토안에 안돌라 야이나 더조 숨잠치 덴발 제바데 탕고 강민주베 마타나 시베 치강디 안돌라 야 가르 덴바데 베스나 닥불 다테다 강도 조에 유티 락바잠지 세워 제바데 대항 민기 마타띠 지스네레 죽스네레 대다도 졸급에 주디 세워 제바타 튼다니바디 카데스나 뿌링가이 자메바 뿌링가이 자자나 시베 치강 디니게 카데스나 닥불다니 당분에 민기 체시에서 유베 나로 유메게 바바말라 시에게 메바타 나르 뿌링가이 자메바 시라 치 사르투 자웨 시네 닥불 코든 땜바르 주베 추딘데지 나돌라야이나 세시에 낭바리 제자 당분에 유바탕 치 사도 자와 이민기 다다든바르베 야마나 민더세도 주미기 케바르 유베 추디 나돌라 양어데 나마르발라 다시바 샴댕에 베샤제 데셰 슈두자네 세그리아 아 튼다 수바디 나돌라야 가르데마르베스나 나부산니 심바 차시베 지강디 나돌라야이나 나부다 테다기 튼 강타 강댐베 추디 세셰 나와 양나 덴발 제바데 민강기 탈 나루 유타 메바이 바바마 나 메바시라 치사도 자외지라 다고 강사기 코든 덴베 추디 나돌 양어드 나와르발라 리덴 디나라 양에 지제체 사십주 수이 코든 덴주기 남바탕 다그는 신기 다다시에벌레 다다시바디 다구 다시베 코든 임바탕 오나 다구시베 민디 연인 컨데지로 코구미 다그는 신기 자와 덴베 시간 대다게 지덴자 강 이민 고려 야이나 모두 슈베이 레젠 치메 나랑에 무투제 다그레급 숭베 자와 시간 시부 대다게 코든 골 대세 슈규 탕 자 덴 닥대탕 지외 지 시작하 모두 슈규 인베 야지 비글 룽준 샘버버 남기 뒤도도 샌러나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儿娘家列阵数据推测仪。 싱글링게 공감사 샴라 선교념자리 선수교인 디글레코네 비웨네즈 중공중앙키 직협수지 개크키 주시시진핑키 댄슈달 로스미마 사치다 중앙키 직협수지 개크키 주시통론키 다오주비 치니니네 치추니팔 중고를 개퇴승신한 교무시
1: 디글레코네 비웨네즈 다오앙아비 진슈게인 개급기 주시시진핑타 오스트리아 종통 范德贝伦키 편준댄디록진당디 예금유비와르치지저와종리롱업중앙코로와딘디슈낭유시진핑키시지종리롱업중앙송수중국타오스트로리에제외철롱규진균제타딘링앙공비용화균균제유니동초비로로아랑타종통范德贝伦키推木托中国타오스트로리에자조特具肉的这边年龄사바딘키前年초니비제와피계동비推삼사바식도유那年다원가바라 통제 포냐 사바니 외안나르 개외 예금 유비 미망기 자조 나르베 섭도 진유 민가라 계지 튜브블라 균도 탄성

0: 예베시 이랭기 제대 존재 무지 타바이 년티리 이도 담시 비니 미리 튼디타 지소기 공부 지수라 송경 제괴시 내세 제법마세 이랭 리리카기 계급기 공부 제교라 현도 송경 제괴비 리뷰 제교시 콘세선 교린 주쇼겐 다오유준 라탄 딘세 원제인 레젠겐 원난겐 다오세린 라시
1: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1: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2: Chakto yubi chijuyi, mu chi yishinze lembar chi.
1: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2: Nyamzho rinu zhuwani, ngenji dende, yangzhen shiki.
1: Suchu kang shiki, yu ki minan, yongwar chi.
2: 미리카기

0: Tabri dan Zhenzi.
1: Biri tang Miamle.
2: Qidi tang Kongpi.
3: Zemlin ki tirin kasan.
4: Zemlin ki tirin kasan.
5: Sengilge gungkamsa, siamla zemlingi tiri khasan shibi lezen shugunyi, tingdi lezengi nangtun zooni.
6: Zhongkuru zemzir pipke mangbu yubati, zhongku nyamle nushu cuntubi gorta.
5: Gab nishu zhejibi nyamzi gezoogi nangden chulu tenden tujinti, zhongku wuxi rongo cibatana, wanghu nigi chinyi jingne zhejtili shubi goro.
6: Zhongku tan serwuyi warki zazho semu tumungto dugu shibi goro.
5: 体外电笔二中之王里可能是比我们的就能看看哈家千不隐蔽过了中国坛五十岁却用给特区娘烈不测体外脱一过年批给着气关地东国西北过了中国坛娘烈七笔苦个探子前呢毛巴探子七突击笔过了所以下面了听的里层给囊吞西北那么先说
7: 你对中国亲自了图国的七节军队啊讨论着新月 到王阿巴年说 타지스탄타 어리 우르소 파키스탄 세르위에서 기급 긴구 지민이 응아지소 중국으로 참지를 펴비바시 로지라잠기진라 파렌스탄 로코리아 카나다 인지 자르메 시빈 웨드남소 기급망병구 지민이 응아딘토 중국으로 펴비바시 높조기 기급 침보조원이 콜리 로지오 기급 파르타 타고르 김지 기급니 지기에게 로그디 파라 중국 친지 최고 균치에메바르 망도소니 콜레시비 친지 카르티토 군기 토난치비 능주시도 교류 팅급 중국 초침부숨 주접치신 유버디 친지 제삼타 피게 좀시 코든 치긴 티신 탑주 딘링기 딩도치시 다시지 점리산에 가긴 구지민의 뒤마르 비진토 교신유 참지티다나 총례기 미유 조른 진부유라 니데메비 정신기 캠빈 점리시토 이드윤종의 냠례 로더 장비 지구년
5: 七月的年初期 中国多不当电笔娘烈女秀尼娘烈七边对了提天我女不敌的拉里亚拉住起月中国娘烈女秀尼电头一二皮给宽边南北列穷我西西塔罗尼罗阿森全额本国粗笔罗银笔中国秋季内不再多一批给了官地动我谈秋先西内秋再多一过年七九了国门几个切入当地人民了苦格给塞都塞不起这月中国的阿里作大一笔进建筑能有图主席习近平给中国的参政人拍不了修根阿里克雷克不那么了中国的娘烈七秀切入东国被归家那我谈中国国也国门七三七万铁三给家是东西笔年对那月 中国的右边阿里从座机三度贴不着七边阿里克雷给中国夹子卡片贴不着连贯不着新呢年冬一三个路路夹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子鸭
7: 신이 네바르톤 뎀급의 남자스 교류 뎀병 앞이 겐조신비 중국 시기 콜레시비 켈레라 국어 응알레마완 된트 시신규 중국 냠레 뉴슈니 총마 진로 띵송치비 기급 친병 긴구리 중어 시시 팅급 긴점린러 시드 띵네 메바타 초 양베 진로타 쟁와 진로기 뇌즈 첩지른 조신유비 점린 디니러 치외 충와르 녜주치비 나제 추니도 칠로치비 녜거 체신규 튠지다 냠레니 계지지소기 녜르고 응외제더부로 교류규 점리러 학과르토 기급 친부 니치디 잔냠라 탕드타 침종라 탕드 냠레라 탕드 카데 칭네제 치고바타 냠지 제조 소신도 유르위 기지 말라타 기지 제트 멍시른 규위 기지 딜람 로덴 규르밍한 송교 치고 중국 다 우르스 점리님 아진타 기진저와 사바 타르비둥 규고르기 중화 미마지둥 기급타 우르스 기레냠제시슝 기냠제세자 시바비오마세 겹군 신다기 냠레 이치 니슈 추디충네 텔레 기급니비 점리용기 돕슈 돈염용화르 송교타 기진저외 말라 튀구창도 동화른 배준치비 최섬천유바진
6: 금 니슈 쯔지비 냠제게 소기 낭덴 추루 텐덴베 투친티 다왕아

0: 이금니뷰 친이기 남비토니 유리 김지 기급부와르긴자듄타 교용 텁주 롤리기 럼루 멍시 땡기 체비 중외저와 튜티니송 총규 대비 피해계 중앙문규를 총규 친이 무튜 나르갸체바티토니 초니뷰 무튜 친이 조치도 체디 남한 점리도 교비 피림추 중외초용기 냠레티 토제 사비시도 균체메바라 군대동규 임바 청규 利用全体他定普京中国的参政能力叫你比怎么林那么健谈基金者我萨巴塔比东局国际中华民马基金基格他乌鲁苏杰人娘之基娘之塞扎推木托别我提托你中国一个尼比全用特具娘烈肉丁只为中心呢怎么林那么健了滚地落天局的命啊东局运不参与
1: 기진의 줄은 윤도치다르 충종 중국탄 우르수 니뷰 철론 냠주탄 리가 냠주치니 랑소스 피기기 키빈탄 서구 딘리 점리시드제 송용 타지도 체규 리지송도 리용 전기 예금 니뷰 접다기 변조로 총등탄 롭소 첸제소 협공기 냠레 이지카 니슈로 민다 구입이 방부치기
0: 中国大乌鲁斯原则的牛总娘们的一些军团部在军前面把它拖了进步它牛总长不如罗斯姆对马的阿国同居的年冬的纪念帕尔牛给电表人心它批给个年兄我们的契约中国大乌鲁斯为了罗斯坦参加娘们的拖人作为帕尔东哈将前部电约明儿的叫你比一个托罗门卓人的契约去给了给我它娘们的罗门尼的给那么你的新品种措施情报
1: 롭치기 뷰제단 칠레 구지 균체메버 퇴고창도 침바 레디 롭스 냠레를 슈누츠유가 수신부 톱유 직대 포르규 캐봉기 냠레니 중외 기금니기 찬제 냠레기 짝단 체스 침부시 인비 미링와라 우르순 직대 포르규바 중국 파르나 서지수 튕규 이치 유지성도 리용 전기 토난 치고버시니 중외 외좀 냠레를 알으신 명운비 도표 침부 목동 치고기유 기금니뷰 변조로 서브리 정신 치워탄 퇴레 초피탄 촘자 락제소 진부망부 추유면 원장 명운비 도표타동 냠레 남장 외수 눈딩안 규르토면 우르수로 소레기 멍시 땜부탄 첸제기 도표 첸부 땜비 콜라시뷰 퇴기탄 코준지타기 수르제토네 디치 중외 변조로 총된 냠레티 타동 퍼시망부유 明年怎么给变成了土包牛津七星杂志不谈高东谈国债莫特搜集国债是比从端谈基金娘们了国银测评所谓金正我中国一个女婢却不敢给娘们定色的动物了我有给推你开心点一遍却女婢却用给特区娘们军前面的定色不谈我这不用给了滚地动鬼些送一把心
2: 年限狂帕克斯坦军退却被批改给戏剧新旧抗议老大林森苏来里三个月七天接着谈论起个龙阿前中被车轨子内给中国军局的龙阿批改了几期七十规模马赛曾经给客看了年来给库格萨巴扬金月吉他狂起龙阿前中被人中国被车头被批改了体外通勤前的曾在人处让他的去出车头的熟悉东京银线
3: 파크스덴 天南北菜头为批改西部人也脱口识别内次给车行驶苏准来这给给客七不是银别中亏开来民用啊西中亏苏准内中亏人类苏准了求求人不是七不提苏准来这谈提醒团结谈扩展扩展人类监督局为初次军前面把托了起来北菜头为批改了南内给归属三米七八南托别级送一不是
2: 苏来里中国村民团地团团来了普及千不穷呢铁西尔雄片这给给客他们做体外忙玩偏不特别满塞女子兰国团你女老在送给客空了中国的配给女不穷的老在团团在军团啊这给给冲上书呢咱们给客忙不女个超过团军团超被配给了团军军而特别热接送多
3: 看起，国际南京严重气候下，可能是被超过七成西域，龙岩村中的人口，偏给体温顶色盘，顶地图。